노래 하나, 추억 둘. 팔목에 전에 없던 작은 상처가 하나 보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매일 들여다보면서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쁜 일이 생겨서 한 일주일 정도 저도 모르게 그 상처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 나 요즘 이거 안 쳐다보네. 내 몸에 있지만 잊고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일부러 들여다보고 꺼내보고 그런 불필요한 피로감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조원선 하루하루.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없었던 상처가 발견되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아하,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왜 안 없어지는 거야.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얼마나 연해지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빨리 또 지켜보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걸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겠어요. 아,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이거 안 봤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또 약간 다시 보고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알았죠. 아, 내가 외면하려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구나. 내 몸에 있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당장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걱정하려고 들지 않는 이상 있거나 말거나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언제 생긴 건지 어디서 왜 생긴 건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되는데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죠. 살다 보면 뭐 어딘가에 흠집 생기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마음의 상처들 아니겠습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미리미리 주신 지난날의 이야기들, 추억 사연 나누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참여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가장 가깝다 여겼던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는 사소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나의 감정에 파도를 일으킨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경량이 일고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가벼이 여긴다면 섭섭함과 화는 배가 된다. 왠지 내가 혼자서 날뛰는 것 같은 부끄러움, 수치심은 분노의 감정 표현을 참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내 감정을 안으로 삭이고 삭이고 또 삭이다 보면 응축된 분노가 어느 순간 일제히 터져나오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내가 맺은 관계 안에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고 그 상대방에게 화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왠지 어색한 일이다. 특히 상대방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동양권 문화에서는 화를 비롯한 감정들을 적절하게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안으로 쌓아두고 삭히며 겉으로는 짐짓 영향을 받지 않은 척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덕으로 여긴다. 심지어 죽을 만큼 슬프거나 화가 날 때도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이에게 오히려 침착하다 혹은 과묵하다라는 칭찬의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런 성향이 결국 국내에서만 특이적으로 보이는 화병이라는 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건강하게 분노를 다루는 4단계를 따라가 보도록 하자. 건강하게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합리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차례차례 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최성원의 솔직할 수 있도록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신재현의 나를 살피는 기술이었어요.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보편적인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지필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몰랐던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과 또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함께 병들어가는 몸과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상세히 진단해 준다고 하네요. 삶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그 실제 사연을 받아서 상담한 내용들도 각색을 해서 Q&A를 수록을 했더라고요. 현재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용하게 심리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앞구절에서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이 건강하게 분노를 다루는 4단계는요. 바로 감정 환기하기, 그리고 공감하기, 상황을 깊게 파악하기, 건강한 감정 표현을 연습하기,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안 되려면 네 개 다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감정 환기부터 하세요. 우리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방 안에 실내 공기 환기하듯이 답답했던 것들, 뭔가 그 부유물들 떠다니는 거 다 환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창도 열어서 감정을 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어떤 대상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 내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보다 서로 같이 어우러지는 거. 그러자면 첫 번째가 공감이겠죠. 공감하다 보면 상황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 이수만의 행복 함께 할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함께 하셨어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산 갈매기님 반갑습니다. 예쁜 사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복수님, 네, 오늘도 반가워요.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서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조금은 신선하게 시작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오늘 제가 예상했던 문자들이 있죠. 절기가 좀 무섭긴 무서워요. 뭐 이런 것들. 새벽 공기가 달라졌다고 표현하신 우리 8439 쓰시는 분. 여전히 덥겠지만 독한 더위는 조금 사라진 듯하다고. 이게 절기 지나면서 뭐 아직 더위가 싹 가시거나 폭염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열대야가 좀 사라진 것 같다고 뭐 진다고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이미 마중을 나간 걸까요? 가을을? 뭔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또 조금씩 하고 있네요. 다들. 그리고 권용섭님 어서 오시고요. 현동수님 반갑습니다. 현동수님도 입추 지나면서 조금 바람결이 시원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원이라는 표현까지는 아직은 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해 라는 얘기를 저희도 했거든요. 오늘 황금배려님 어서 오십시오. 주말은 시원하게 잘 보내셨길 믿겠습니다. 저는 금요일과 주말에 제 차량의 외부 온도가 사진에서처럼 무려 39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 땡볕에 주차해놓은 차량 내부 온도는 어마무시하겠죠. 다행히 어젯밤은 열대야 해제로 에어컨 끄고 잤더니 아주 좋았습니다. 라고. 오, 이거 그 온도를 찍어놓으신 거군요. 그럼요. 진짜 그 뜨거울 때 차 옆에 왜 살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딧 위나 옆으로 지나갈 때 열기가 막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켜져 있는 차는 뭐 더할 거고. 아, 말도 못하죠, 진짜. 뭐 뜨거운 거 정말 막 강아지들도 걷다가 이렇게 발을 막 든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뉴스 화면에 이 더위를 표현할 때 항상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뭐 이런 거 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패러디하면 거기다 달걀 프라이하면 프라이가 될 거다. 실제로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위가 뭐 끝을 갖고는 오겠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나. 예, 올해도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7856 뒷번호 쓰시는 분 경민님 바람구름님도 어서 오십시오. 노래 좀 듣고 갈까요? 경민님의 신청곡 하트의 얼론 준비했고요. 이 곡에 이어서 보니 타일러의 이제 하래까지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이수님도 오, 바람도 좀 불어서 살 것 같아요 하셨고요. 그리고 782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304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7381 쓰시는 분, 9319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소영님, 24절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만 같아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가을이 오고 있어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뭐 지나갈 거란 걸 아니까 어쨌든 다 견디고 참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터넷 게시판으로 백설공주님이 주신 신청곡을 준비해볼까요? 크리스틴 벨, 아가사 리몬, 케이트 로페즈가 함께하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전해드립니다.

영화 겨울왕국 주제가를 골라주신 이유는 뭔가 아직 이 더위를 더 이겨내야 되니까 기분이라도 좀 그래보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맞겠죠? 백설공주님? 아, 근데 진짜 저는 가끔 너무너무 덥고 막 그럴 때 눈이라도 좀 시원하게 청량감 주려고 일부러 뭐 PC 그 배경화면이나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 그런 데의 그림이나 그런 게 있다면 약간 그렇게 설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히 도움이 돼요. 근데 눈 건강에도 물론 뭐 전자파니 뭐 그런 거야. 예. 네,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기분상 청량감이 들고 눈이 좀 덜 피로한 느낌이 들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서 우리가 그 달력 같은 것도요. 일부러 그 달에 맞게 사진이나 그림을 다 넣지 않습니까? 7, 8월 되면은 진짜 시원한 어디 뭐 폭포, 바다 이런 사진들. 저도 스튜디오 안에 있어서 이번 달엔 저 사진이 어딘가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차민수님의 신청곡으로 2부는 마무리할게요.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산.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5: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6: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7: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6: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7: 댄잎 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길 역.
6: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8: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경과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유창엽 님이 소디 누님, 그 저 이 호칭 명칭은 또 처음인데 나쁘지 않은데요. 소디 누님. 아, 오늘도 영덕에서 일하면서 들어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성시경님 영상 보다가 거기에 같이 저 엄미연님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셨대요. 근데 태어난 해에 활동을 하셨다고. 아 진짜요? 시작을? 그런데도 아직도 그대로 그 노래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끔 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곤 해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똑같을 수는 없는데 계속 노래를 많이 부르신 분들은 확실히 그 차이가 덜하더라고요. 변화의 차이가. 저도 가끔 영상 보면서 비슷한 경험 많이 합니다. 아우 이분 나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노래하셨던 분인데 아직도 노래하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자 그리고 요즘 우리 노추에 신기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던 노래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뭐 뭘 준비하다가 아니면 그냥 우리 PD가 조만간 이 노래 좀 틀어야겠다. 안 틀었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던 노래를 정말 이상하게 같은 날에 거의 다 선곡을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 잦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잉? 이거 했는데 오늘은 요즘은 약간 신기하다를 넘어서 기분이 묘한데 라고까지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곡이 사실 3부 첫 곡도 그랬고 지금 준비하는 곡도 그렇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추억사연 만나러 갈 거예요. 황금배려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2179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동갑내기 반백살 남편과 결혼 24년 차 대전에서 대학 다니는 딸내미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이고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작년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도 보통 이사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한 그런 이사였습니다. 설명이 너무 거창하죠. 한창 미니멀리스트가 유행할 때 가방이며 차, 집, 어디든 물건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삶을 살던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희는 신혼 때부터 맥시멀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시골을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가신 후에 그 집은 신혼집이 됐는데 언제든 오실 일도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서 굳이 정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이 크니까 또 그만큼 물건을 채우더라고요. 평생 짐에 눌려 살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회사에 TV 촬영을 왔었는데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런 주제였거든요. 세상에 같은 사무실에 그런 정리 깔끔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보다 두 살 많던 언니가 늘 짐이 간단했던 건 알았지만 그 속은 어떻게 꾸리는지 몰랐거든요. 그리 크지도 않은 핸드백 속엔 파우치 서너 개 그게 다였고요. 가방 속엔 굴러다니는 영수증이나 휴지 조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제일 놀란 건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꾸리고 다니는 언니가 일을 제일 잘한다는 거였어요. 일 처리도 깔끔, 물건도 깔끔, 사람도 깔끔. 그 이후 저는 매일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푹 빠져버렸죠. 그리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저희가 가진 짐의 3분의 2 이상을 없앴어요. 버리고 나눔하고 그리고 딸이 대학 들어가면서 집도 줄여서 이사를 했죠. 지금 이곳은 시어른들이 계시던 그 동네인데 그 집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어른들 떠나신 후에 새를 줬는데 곧 매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작은 연립에 살고 있고요. 두시고 충분하게 살고 딸내미가 와도 불편하지 않아요. 줄이기만 했는데도 많은 걸 번 느낌이 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만큼 노추도 더 많이 듣고요. 이제야 비 오는 기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요즘은 쇼핑도 연중 행사입니다. 당장 필요한 게 그리 많지 않아서요. 물건으로 채우고 또 채우던 그땐 마음이 헛헛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이젠 다시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 시절의 음악은 듣고 싶습니다. 성진우 포기하지마 엄정화 페스티벌.

성진우 포기하지마 엄정화 페스티벌 2179 쓰시는 분의 선곡이었어요. 마치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정리하고 정리하다 보면 아주 심플하게 살 수 있다. 마음이 이제 페스티벌이다. 뭐 이런 의미 갖고 제가 이렇게 한번 엮어봤어요. 7163 뒷분을 쓰시는 분이요. 저도 정말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아직 실천에 완벽하게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은정님이, 맞아요. 정말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굴러다니는 물건이 없, 가방 속이나, 밖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네요. 진짜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발견인가 싶겠지만, 약간 소름 끼칠라 그래요. 정말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 가방 안에 영수증, 명함, 어디서 받은 쿠폰, 막 굴러다니게 두질 않죠. 그리고 가방 말고도, 차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책상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사무실 책상 한번 보십시오. 내 책상은 어떤가? 옆에 책상은 어떤가? 네. 그 뒤에는 알아서 결론을 내리시길.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또 하다 보면 되죠. 0016 쓰시는 분도 저도 한창 미니멀리즘 유행할 때 책 진짜 많이 샀는데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한데 대단하십니다라고. 그렇네요. 진짜 실천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다 싶긴 해요. 저도 그런 영상 많이 보고 그거 볼 때는 저러면 되겠네 막 그날 밤에 머릿속에 그죠? 생각이 쫙 줄을 서가지고 내일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미니멀리즘 오케이 이랬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전에 한번 챗GPT 이런 거에다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목표를 넓게 멀리 잡지 말고 딱 눈앞에 요만큼 정도? 거기만 일단 먼저 치우라고. 그게 미니멀리즘의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정의 선물 2179 쓰시는 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3부 끝곡은 마음과 마음의 그대 먼 곳에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으로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였어요. 687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승현님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라고 승현님도요. 그리고 황금배려님이 소디님, 영디님 결정해 주세요. 소와 영으로, 이 둘로만요? 하긴 뭐 다른 걸로 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막 어렸을 땐 이런 거에 되게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애칭이나 여러분의 애칭도 마찬가지고 제 애칭도 되게 강요를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굳이 막 제가 언급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 정할까요?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보내고 뭐가 맞습니까? 가끔 질문 주셔도 딱히 뭐 없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소디와 영디로 한다면 약간 이걸 정말 아까 우리 저기 어느 분이셨죠? 소디님이라고 보내주셨던 유창엽님처럼 소디는 좀 그렇고 소디 뭔가 이렇게 발음이 새 보이는 것 같고 소디 좋네요. 강력 알싸한 맛이 느껴지는 소디 어떻습니까? 소디 영디는 너무 많아가지고 흔해서 소디 할까? 소디? 소디로 가겠습니다. 뭐 소용 DJ 해도 되지만 소디도 좋습니다. 근데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자 그러면 저는 소디로 할게요. 782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김정태님도 오늘도 애청하면서 함께해요. 기온이 조금은 내려간 듯한 아침이라고 조만간 이 더위를 아쉬워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또 지금은 뭐 그렇게나 빨리요 싶지만 우리 지난 겨울 지나오면서 봄 넘어갈 때 봄이 오냐 안 오냐 막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근데 어느새 더위를 이렇게 타고 있고 더위가 물러가나 안 물러가나 가을이 언제 오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면 겨울도 마찬가지 그 뒤에 올 봄도 마찬가지 결국은 계속 돌고 돌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정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참여 번호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짧은 문자는 제가 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이걸 해놓고도 안 한 것 같죠? 648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방금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잘 들었다고 남겨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엽님이 신청하셨던 노래 원미연 선생님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별여행 드릴게요.

원미연의 이별 여행 함께하셨습니다. 은서님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초등학교 땐지 중학교 땐지 그 즈음입니다. 라고 추억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6485 디포를 쓰시는 분도 세월이 흐르면 이분이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노래하셨던 분인데 뭐 이런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길게 어쨌든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근황을 전해주시는 분들이라면 가수로 치면 그렇죠. 이게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그거지만 너무 반갑고 좀 애틋한 마음도 들고 뭉클한 마음도 들고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616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소디 괜찮네요. 소디. 소오디까지는 아니면 뭐 소디 해도 되죠. 뭐 예, 소디나. 황금배님도 알겠습니다. 소디님이라고 하셨는데. 소디님. 그렇죠. 저는 약간 제 어떤 이미지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강렬한 게 없어서 포인트가 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약간 이름을 뭐 부모님께 지어주신 이름을 뭐 다시 짓는다면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애칭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강력한 어떤 한방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소디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6238 뒷번호 쓰시는 분 경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성함이 언제나 행복, 아이디가 언제나 행복님. 여름만 되면 계곡을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던 그 시절 먹을 것과 함께 빠지지 않고 챙겨갔던 악기 하나 바로 기타였어요. 계곡물이 흐르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으로 악보를 비추고 기타 소리 들으면서 빙 둘러앉아 노래를 불렀답니다. 기타 하나로 하나가 되던 그 시절 그 노래라고 곡을 여러 곡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을 들어볼까요?

게시판으로 언제나 행복님이 골라주셨던 노래 가운데서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그 시절에는 그쵸, 다른 짐은 놓고 가도 기타 놓고 가면 큰일 난다고. 기타 담당자가 그분은 뭘 많이 빼줬대요. 너는 기타를 칠 거고 기타를 챙겨야 되니까 짐도 다른 사람이 좀 들어주고 막 그랬다는데 다들 그러셨나요? 저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캠파이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기타를 그렇게 막 필수로 하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세대가 좀 끝나갈 무렵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챙겨오는 경우도 있고 옆에 이렇게 모닥불팀에서 기타 소리가 들리고 이런 일은 좀 흔했지만 제 또래들이 이제 기타를 꼭 챙겨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닷가 가서 이렇게 봐도 낭만 있어요. 맞아요. 그건 어렸을 때 그냥 학습으로 얻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낭만이 있다 싶어요. 그리고 방금 이 사연 전해드리니까 702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제가 늘 그랬죠. 기타를 꼭 챙겨가서 기타 치면요. 소녀들이 많이 쳐다봤어요. 하셨나? 그러셨군요. 근데 기타 치는 사람한테 일단 시선이 갈 수도 있겠죠. 먼저 뭐 모닥불 피워놓고 물론 뭐 이렇게 모래도 쳐다보고 있고 모닥불도 쳐다보고 있고 눈 감고 뭐 감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타를 치는 사람에게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7106 쓰시는 분은 오늘 뭔가 자꾸 해변으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약간 방금 이게 좀 크지 않을까요? 기타 들고 뭐 이런 얘기해서. 입추라는 절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들 점점점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이제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광석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권용섭 님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신청하셨고 우리 최승현 님도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신청하셨거든요. 오늘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 노래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대종경 유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요즘 들어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슬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가득해 각기 자신들이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야단을 치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더욱 밝아져서 이러한 무리는 발 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정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세상을 대명천지라고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SM타운 빛.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전망품 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부 없이, 노력 없이, 준비 없이 사설과 모략을 부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당하다는 듯 행동하는 무리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명천지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시선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앤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봅니다. 먼저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이어서 신영원입니다. 좋은 세상이 될 거야.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상생상화입니다. 상생상화란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의 인과관계가 서로를 살리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화합 융통하는 관계인 상생상화의 세계가 평화와 은혜의 세계이며 선인선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을 잘 아는 것과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화하고 보면 기화하게 되고 인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 희로애락 속에서 상생상화하는 것은 인류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화합 생성의 발전 원리를 알아서 스스로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기르는 동시에 보은 봉공의 정신을 발휘하여 언제나 상부상조하고 상생상화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혹 과오가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참에 개과해서 반드시 재생의 길을 얻도록 해야 하며, 가는 곳마다 희망이 양양하고 화합 단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상생상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입니다. 너는 나의 희망이야.

오늘은 자유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구속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난 부자연스러워지고 싶어, 구속받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보통 몸의 구속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구속은 불편하게 느끼면서도 그 구속을 찾아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것은 괴롭고 지치고 불행과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행복이 있으면 반드시 불행이 있고 신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괴로운 게 생깁니다. 이런 걸 양면이 있는 상대적 행복이라고 하고 대부분은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즐거운 것만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듯 한쪽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잘라도 또 반대극이 생깁니다. 자석을 N극과 S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있는 것이 자석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이 삶이라는 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리, 의무, 책임.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권리란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얘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권리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 사이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갈래? 물어볼 권리가 있죠. 답할 권리는 친구에게 있는데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직장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권리가 넘나들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이라고 하죠. 선 넘기 시작하면 서로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괴롭지 않으려면 내 권리만 행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욕심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권리를 욕심내면 대부분 상대방은 싫어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괴롭거나 사이가 틀어졌다면 권리를 서로 넘나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무엇이든 괴롭다면 내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욕심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구속의 업력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고통은 상대적인 하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놓을 때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고혜민 교무님의 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문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교타원 장정수 교무님의 원불교 교단장이 엄수됐습니다. 신앙과 소행으로 후진들에게 표본이 됐던 장정수 교무님은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이리교당에서 입교해 출가 서원을 세우고 원기 49년 전무 출신 서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제교당과 안동교당, 도남교당과 진북교당을 거쳐 원광대학교 병원 교당에 근무하며 환자들과 임직원들에게 든든한 정신적 안정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무상과 본공의 가르침에 각성을 얻은 후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에 많은 동참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천도와 기도의 정성으로 많은 인연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공덕으로 모인 정성을 어려운 곳에서 힘쓰는 후진들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장정수 교무님은 프랑스 교화를 희망하던 고 김신원 교무님을 만나 파리 교당의 기초가 된 희사금을 시작으로 열반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지원을 이어오기도 하셨습니다. 장정수 교무님의 종재식은 원기 111년 9월 10일 단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기 111년 중학생과 고등학생 신성의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원더랜드 페스티벌이란 타이틀로 진행된 훈련은 전무 출신 서원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만나 소통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건데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고등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간, 중등부는 31일부터 1박 2일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성지에서 함께하는 서원으로 신심과 깨달음, 정성과 삶이라는 각각의 주제가 녹아든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는데요. 먼저 고등학생 신성회는 페스티벌 전야제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둘째 날엔 교무의 세계, 은혜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특강이 진행돼 교무의 길을 알아보려는 청소년들에게 길잡이가 되주었습니다. 중학생 신성회는 서원의 싹을 키워가는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됐는데요. 원더토크, 교무님이 궁금해라는 제목으로 소통과 대화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고, 울만난 신성회라는 제목으로 울 속에서 더위를 이겨내며 법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훈련 진행을 맡은 교육부 양진경 교무는 교무라는 길에 대해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준비하게 됐다며, 인연이 법연이 되고 욕심이 서원이 되는 원리를 터득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등학생 참가자는 교무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배우고 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4박 5일 동안 원기 111년 여름 청년 마음 훈련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중앙 중도 훈련원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새로운 청년 교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초입자, 비교도, 예비 교무 등 청년들이 모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전두훈 교무의 주제 강의를 통해 은혜와 감사 생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단모임에서 진행된 회화 시간엔 은혜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험에 공감했습니다. 한 청년은 평소에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청년은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려 했던 태도를 반성한다며 판단에서 생기는 감정 자체를 비워내고 온전함을 지키는 일이 먼저임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공부 외에도
청년들의 온전한 심을 위한 마음의 휴, 시간도 상황을 이뤘는데요. 콜짝콜짝 티타임, 열애봉 명상, 비즈 삼매 등 다양하게 준비된 공간에서 일상의 짐을 놓고 나를 위한 참다운 휴식을 즐겼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인천교당 김유진 청년은 마음의 원망을 키우는 건 내 마음임을 알았다면서 원망이 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 감사 생활로 돌려세우는 마음 공부를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온 세상이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한 청년들은 서로 불공하며 함께 나아간다는 따뜻한 마음이 미래 교화의 희망이란 사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봉공재단이 아프리카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11일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코카와 에스와티니 까풍아 지역을 방문해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의 현지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현지 조사에서는 세계봉공재단 상임이사 문수영 교무와 사무국장 조원영 교무가 참여했습니다. 현지 조사팀은 라마코카 원광센터와 까풍아 원광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현장과 지역사회를 직접 살피고 현지 교무들과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했고요. 두 지역에 총 1,200만 원의 지원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남아공과 에스와티니의 원불교 사업은 원기 80년 개척교화를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라마코카 원광센터는 방가우 학습과 태권도, 산물놀이로 청소년들의 배움터가 되어왔고 까풍아 원광센터는 유치원과 장학사업, 보건소, 식수개발사업으로 지역민의 삶을 지원해왔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이번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의 후원을 받아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현지와 협의해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질적 수요를 중심에 두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수영 교무는 낯선 타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세월 현장을 지키며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보살펴 오신 교무님들의 정성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러한 헌신이 더욱 큰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귀 기울이며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과 이런 세계로 창작성과 바람개비

0: 원불교 알림 책.
1: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영산성지 법인기도가 내일 오후 4시 30분 영산성지 법인광장과 구인봉에서 진행됩니다. 영산성지 법인기도는 원기 8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진님들께서 사무해한 정신으로 창생을 위해 기도하신 아홉 봉우리에 올라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는 자리에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절을 기념해 제8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도 함께하는데요. 영산선학대 정연기 교무, 동탄교당 박세훈 교무, 원불교 본공의 김경선 교도가 법인정신의 계승과 교화단 일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에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는 21일 법인절을 맞아 청소년국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인데요. 반짝이는 일원상, 법당 풍경, 함께 법회를 보는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교당 법당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그림 크기는 A3, A4 사이즈입니다. 참여한 어린이에겐 멋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많은 어린이 교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5: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길을 지나던 6, 70대에게 물었습니다. 20대의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요? 그 질문에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해. 그땐 너무 걱정만 앞섰어.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먼저 살아본 세대의 말을 교훈 삼아 조금 서툴러도 자신감 있게 무릅서 가며 용기를 좀 내보면 어떨까요? 뭔가 해보기 좋은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반갑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으라차차 더우니까 축축 처지는 기분.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으라차차 힘을 내야지 싶어서 이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인생에 후회가 없기는 힘들겠지만 후회만 남는 인생은 좀 허무해 보이기도 해서요. 보람도 차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이랬노라 라고 돌이켜 얘기할 때 자신감 뿜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좀 용기 있는 선택 그런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착 붙는 노래 선곡도 잊지 말고 신청곡 꼭꼭 선곡해 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라이즈의 Show Me Love.

토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그리고 라이즈의 Show Me Lov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1149 쓰시는 분이 월요일부터 침대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겨우 출근했어요. 라디오를 켜자마자 럼블핏이 으라차차 흘러나오는데 진짜 온몸에 전기가 찌릿. 오늘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업무가 있었는데 선배들 눈치 보지 말고 무릅쓰고 당당하게 부딪혀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 화이팅입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하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꾸뻑. 부산엔 어제 비가 조금 내려서 그런지 오늘 조금 시원하네요. 오늘도 가족분들께서도 행복으로만 가득한 날 만들어 가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입추라는 얘기를 드리고 진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밤의 기온, 어떤 새벽의 기온이 달라졌더라고요. 지난주 생각해보면 엄청 더웠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좀 그런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고 심지어 처음으로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어제 잤네요. 문을 양쪽으로 다 열고 잤거든요. 와, 기가 막히던데요. 심지어 에어컨보다도 더 기온이 떨어져갖고 아유 좋았어요. 이제 진짜 가을이 예, 좀 문턱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는? 여전히 덥긴 하지만요. 뒷번호 2348 쓰시는 분은 희원씨 드디어 이번 주에 중학교 개학입니다. 오늘 새벽바람 솔솔 불 때부터 느낌이 좋더니 개학 날짜까지 다가오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삼시 세끼 간식 수발하느라 고생한 제 자신 이번 주부터 기분 좋은 12시 들으며 쉬어갈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드디어 개학이시군요. 아유 정말 어서오세요. 조금 수어가는 예 그런 주가 될 것 같고 예 이제 계약하셔야죠. 그럼요. 우리도 방학에서 계약입니다.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요수의 좋아해 옥상 달빛에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요조의 좋아해 옥상 달빛 하상욱의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머리 자르러 가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가고 있답니다. 우리 희원님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신청곡은 팥빙수 신청해 주셨네요. 주말에는 잠깐 아까 얘기 드렸던 거와 플러스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분수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와다다다 와다다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예 어제 일요일 어제 그렇게 와다다다 와다다다 뛰어다녔네요. 예, 전 참고로 안 뛰어다녔는데 왜 그렇게 물벼락을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제는 심지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물을 맞고 바람 맞으니까 시원하다 못해 약간 춥던데요. 애가 입술이 그렇게 질려갖고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뒷번호 5230 쓰시는 분은 월요일 정오 오전 일을 마치고 잠깐 숨 돌리며 듣는 기분 좋은 12시가 제 하루에 오아시스입니다. 희원 씨의 밝은 목소리와 좋은 음악 들으며 남은 오후도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표현해주셔서 5230님 감사해요. 아,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끝곡으로 뒷번호 565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켄의 내 생의 봄날은 띄워드리고 마치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로 제1풍경채.
5: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감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6: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7: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6: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7: 댄잎 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포르방스 가루숙기 1형.
6: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안유진의 써니데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3862 쓰시는 분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통장이 텅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억 쌓았으니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죠. 통장은 울고 있지만 마음은 풍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실상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를 떠나서 그 통장이 텅장이 되는 거는 사실 1년 뒤에 봤을 때 그 돈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다면 잘하셨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또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추억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썼지만 그만큼 추억을 남기셨다고 하니 또 열심히 벌면 되죠, 그렇죠? 예, 뒷번호 4712 쓰시는 분이 희원씨 과수원에 가보니 새벽 공기가 싹 바뀌었어요. 볕은 아직 뜨거워도 바람이 시원해지니 열매들도 단맛을 드릴 준비를 하나 봐요. 자연 참 신기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진짜 참 이런 걸 보면 적절하게 입추 딱 끝나고 나니까 바람이 진짜 어느샌가 뭐 태풍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어오고 또 이제 처서가 지나면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 싶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자연도 참 신기하고 우리네 선조분들이 어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번호 1049 쓰시는 분이 주말에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느라 밤을 새웠더니 지금 점심 먹고 완전히 가물가물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신나는 댄스곡으로 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떤 걸 보셨길래 이렇게 이렇게 예 기운이 빠지신 걸까요? 예 일단 접수해보고요. 뒷번호 2740 쓰시는 분은 오늘 점심에 직장 동료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져서 쐈지만 다 같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깔깔거리며 먹으니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컬트의 세상 참 맛있다. 장미 여관의 트위스트 킹. It's delicious.

컬트의 세상 참 맛있다, 장미여관의 트위스트 킹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0086 쓰시는 분께서 입추가 지나더니 진짜 열대야가 싹 사라졌네요. 입추 매직입니다. 주말에 가을맞이 침구를 싹 세탁해서 햇빛에 말렸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바람이 살짝 시원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이불 빨래하면 좋은 게 그 약간 그 빨았던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향기와 함께 폭당폭당한 그 기분이 참 좋아요. 그쵸? 뒷번호 4921 쓰시는 분께서 창밖은 보기만 해도 너무 더워 보이는데 집안은 선선해서 라디오 들으면 멍 때리기 딱 좋네요. 희원 씨 목소리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오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가비앤제이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WS조원어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가비엔제이의 당신을 사랑합니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고요. 2부 끝곡으로 하츠와 TJ의 별 총총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4: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5: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6: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일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선미의 열이 올라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추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개는요, 고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고개는요, 공기. 고무와 공기라. 오늘은 처음부터 다 드렸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자, 정답을 캐치하셨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준의 한 번만 더 안아줘.

노래 한 곡 준의 한 번만 더 안아줘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곡의 고무와 두 번째 곡의 공기 이렇게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곡에 넘어가 볼게요. 파티! 예, 파티. 아, 이어지는 네 번째 곡에는요. 아, 요거 드려야 될까요? 아, 거의 아실 것 같은데. 헬륨! 예. 고무, 공기, 파티, 헬륨! 이 정도 드렸으면 이제 진짜 맞추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께 이 정도면 진짜 그냥 다 드리, 더위에 예,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다섯 번째 드려야 될까 싶은데 이 정도 드렸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정답 보내주실 동안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아이유의 분홍신, 차우림의 카니발 아무르.

아이유의 분홍신 자우림의 카니발 아무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의 네 번째 곡에까지 나갔죠. 첫 번째 곡에는 바로 고무였고요. 두 번째 곡에는 공기였고요. 세 번째 고개가 파티, 네 번째 고개가 헬륨까지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개는요 펑! 되겠습니다. 갑자기 뭔 소린가 싶으시죠? 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정답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당첨자 뽑아볼게요. 잔나비의 아름다운 꿈.

잔나비 아름다운 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다들 아셨겠지만은 바로 풍선이었습니다. 아, 풍선 진짜 예 아셨죠? 예, 너무나도 쉽게 고무 공기 나갔을 때도 예 나갔을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아요. 보통 고무로 만들어진 주머니에 공기를 채워 부풀리는 거가 풍선이고, 또 요즘에는 붕붕 떠있기를 바라면서 은박이나 투명 비닐에 헬륨가스를 가득 채운 풍선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죠. 파티의 장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어린 장난감으로, 또 우리 때는 이제 팬클럽 풍선으로 이제 색깔을 보고 그 가수를 누굴 좋아한다라는 거를 맞추기도 했었죠. 종류도 모양도 크기까지도 아주 다양한 풍선들. 요즘 같은 여름에 물풍선이 또 최고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퀴즈를 한번 내봤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뒷번호 0567 쓰시는 분, 정답은 풍선. 퀴즈 어려워요. 근데 겁나게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미애님이 풍선이요. 돗자리에 앉아 발톱을 깎다가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좋은 하루 애정하는 라디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예. 뒷번호 3461 쓰시는 분이 풍선. 풍선을 가지고 노는 건 좋은데 터질까봐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499 쓰시는 분도 풍선. 어린이집 행사할 때 풍선 100개씩 불어서 장식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평생 불거를 다 불어서 울 아이들에게는 풍선을 한 번도 안 사줬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자녀분들은 조금 속상했겠는데요. 뒷번호 8186 쓰시는 분, 정답은 풍선. 점심 먹다 남편이 풍선 하네요. 맞을까나?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정답 맞으셨고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god의 하늘색 풍선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Okay, I'm a cheerleader now.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4: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 되는 곳.
3: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4: 댄잎 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포르방스 가루숙길 역.
3: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5: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음을 얻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미가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치송. 오늘은요, 알리스 It's me 에버글로이 라디다 스테이시의 퍼피 띄워드립니다.

알리스의 이츠미, 에버글로의 라디다, 스테이시의 포피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캐리엘씨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4128 쓰시는 분이, 낮에는 여전히 볕이 뜨겁지만 새벽에 탑차 문 열었을 때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주말 지나고 물량이 많아서 바쁘지만 시원해진 바람 덕에 힘내서 달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날씨가 확실히 계절이 참 신기한 게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예,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 좀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달리실게요. 뒷번호 1457 쓰시는 분은, 주말에 아이랑 계약전 마지막 야외 놀이터에 다녀왔네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5분 만에 철수했는데 어제는 그늘에 앉아 있으니 바람이 솔솔 불어 견딜만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아주 잘하셨습니다. 뒷번호 0454 쓰시는 분은, 오늘 둘째 아들 재민이가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했습니다. 잘 적응하길, 잘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응원할게.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할 겁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뒷번호 3150 쓰시는 분이, 오늘 새벽 조깅을 다녀왔는데 땀이 나도 바람에 금방 식더라고요. 열대야 때문에 한동안 밤 운동은 포기했었는데 다시 신발끈을 동에 매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는 조금 또 운동을 하기 좋아지는 그런 날씨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예, 가을에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조만간 예, 해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박지윤의 하늘색 꿈.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박지윤의 하늘색 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최승현님이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지윤의 하늘색 꿈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덕분에 행복하고요. 또 승현님이 신청해 주신 하늘색 꿈도 띄워드렸는데 어떻게 승현님께서도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대답 들었습니다. 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뒷번호 9421 쓰시는 분께서 주말에 방 대청소를 하면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MP3를 발견했어요. 충전해서 켜봤더니 10년 전 듣던 노래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노래 들으며 잠시 추억여행을 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또한 그 고등학교 때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노래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 노래 녹음기를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연습을 해가서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그 녹음을 또 녹음하고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걸 했었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가 아마 저의 이제 친정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박스에 넣어서 고이고 있을 텐데 한 번씩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테이프가 그때 진짜 한 100개 정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녹음을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방학 때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으니 그때 것들이 다 모여 있어서 아마 박스 가득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번 잊어버려요. 친정에 갈 때마다 매번 잊어버려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소리북이 이제 창고에 있는데 그때 한번 쳐봤던 기억이 있는데 소리가 원래 덩덩 이런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약간 사람 소리처럼. 근데 땡땡 이런 꽹과리 소리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원래 악기도 예 잘 이 보존을 해줘야 소리가 더 고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땡땡 찢어질 것 같아갖고 결국은 그냥 미안해 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지퍼를 닫는 그런 예 불상사가 있었는데 다시금 이 얘기를 들으니 저도 예전에 그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터지지 않았겠죠? 북들도 예 그게 이제 거죽이라 예 가죽이라서 그게 땡땡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도 맞고 비바람에 헤치면서 걔가 어떻게 잘 있을지 한번 엄마한테 가면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저 또한 추억여행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다시금 예, 그 테이프가 생각이 나는 날이네요.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이 희원, 희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출석해요. 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에서 양게임도 하고 잃어버린 양찾기 활동도 하면서 오, 친구들과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이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일 동안 신나게 보내고 왔으니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련회에서 받은 즐거운 기분 이어서 8월의 두 번째 월요일도 기분 좋게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며 더위도 잠시 잊고 행복한 점심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신청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났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에 앞서 기분 좋은 12시는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4528님은 열심히 출발해 보자고요. 김동률의 출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초록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해정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전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라디오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김장의 노래요. 박 터진다.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사라져가는 소리를 담아내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모내기를 하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혹은 다듬이질을 하면서 부르던 그 옛소리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자를 맞추면서 삶을 읽어내던 숨소리가 느껴지는 그런 삶의 놀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사는 우리의 소리는 어떨까요? 사무실을 채우는 키보드 자판 소리, 도로 위를 부지런히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 형태는 달라졌어도 여전히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지금의 우리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아, 오늘도 다들 잠이 애쓰며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줄 따뜻한 노래들 가득 싣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장기현, 분다 분다.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오늘은 우리 동네 아주 오래된 목욕탕에서 벌어져 있는 아주 정겹고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려고요. 목욕탕 다리실 한 구석에 오래된 체중계가 거시기 여기 하나 있었단 말이요. 근데 참말로 거시기 온 게 무거운 무게가 지는 사람들마다 행동이 아주 똑같다는 거요. 숫자가 딱 찍히면 다들 거시기 오면서 에이 이거 원래보다 더 나오네 하면서 괜히 체중계가 거시기 온 것처럼 발팔을 발로 톡톡 쳐보고 고개를 까웃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지. 근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광경을 자만히 거시기 하다가 자기도 슬그머니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근데 이 친구도 말이요 아 이 체중계 진짜 이상하네 하고 투덜거린 거요. 그랬더니 옆에서 스킨을 얼굴에 바르시던 할아버지가 그거 봐 청년 이 체중계 이상하다니까 이 체중계가 사람 살을 찌운다니까 하고 거시기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한마디에 다리실에 있던 아저씨들이 빵 터져서 아주 그냥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느릿한 몸무게 탓을 체중계한테 돌리면서 다 함께 웃어넘기는 그 정겨운 모습이 참말로 거시기에게 귀여운 동네 풍경 아니겠어요? 배띠어라 배아연 선비나 집에 가는 길.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노래 맛보기 심형래 영등포의 여인입니다. 자, 경기도 우왕의 이수함 씨,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좋은 예가요사장 진행하는 자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전주보다는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전철 타고 문산장에 갔다 집에 가는데 시원하네요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서라였습니다. 시원이의 노래였습니다. 요번에 이제 심형래 영두포의 여인이 전해지군요. 방금 전에 들었던 노래는 아서라였습니다. 자, 부산의 신복선 씨 주말 행복하셨죠? 새로운 안주도 잘 부탁합니다. 비가 스치듯 다녀가더니 지금 후덥지근하네요. 오늘 또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최경식 씨도 무더위에 수고 많으신다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정치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영등포의 여인 심형래였습니다. 최승현 씨 들어오셨고요. 여름과 가을 사이 바람하늘에 흐르는 구름처럼 평화로운 방송.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행복과 희망을 신나는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물로 받는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조은혜 가요세상에서 월요일 함께 설렘으로 느껴본다고요.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도 월요일 즐거움이 일주일이 즐겁다고요. 오늘도 바람도 살포시 불고요. 살만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준호 씨도 나의 벗 조은혜 가요세상. 어서오세요. 이정옥 두둥실.

미용실이었습니다. 부산 미용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대전 조명섭 팬님, 입주가 지나선지 새벽에는 바람이 시원해졌어요. 일요일도 이제 지나가고 있어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좋은 여가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부산은 많이 누그러진 날씨랍니다. 연성 돌아. 아, 좋아 좋아 다 좋아.

꺾였어요.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허영란의 날개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대구 최영아 씨 많은 곡 주셨고요. 역시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세요. 김진옥 씨,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앞산에 운동 나와봤습니다. 예. 비내세 으뜸 타령 주셨고요. 서울로원의 정정자 씨, 좋은 오후입니다. 토요일에 들려주셨던 애비라는 노래 듣고 싶다고요. 그 최백호의 노래 애비라는 곡입니다. 예. 경남 고창의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덥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 가뭄이 네 농작물이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영준 애시당초 삐딱선 많은 곡 주셨고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좀 더 덜 더운 것 같아요. 어제는 엄마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 모이기 힘든 세태의 아버지를 비롯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고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자, 임수정의 노래입니다. 사슴여인.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 3지구 A6블럭 제1 풍경채.
2: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핫 국물이

0: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1: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0: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1: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인형.
0: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2: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장 말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 요즘 날씨 정말 얼마나 더웠던지. 예. 여름에 그 불청객 모기조차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목청껏 우레할 매미마저 지쳐서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지독한 더위였어요. 귓가에 윙윙대던 소리가 안 들려서 편하다 싶다가도 얼마나 더우면은 저 미물도 못 버틸까 싶어서 짠한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이 폭염 속에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버텨내시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뭐 이르긴 하지만 네. 지치기 쉬운 오후 시원한 바람 같은 음악으로 열기 식혀보시고요. 낮에는 조금 아직은 이제 덜 풀렸습니다만 곧 시원해질 그 시간을 기다려볼까요? 박정식의 노래 정과 이별 김수련 무심입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임지훈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 그리움이 깊어지는 날이면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은 날이면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어보기도 한다. 거리의 모습은 달라졌고 곁을 스쳐가는 이들도 달라졌지만은 이상하게도 그 길에 서면은 그날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 나란히 걷던 발걸음, 작은 일에도 웃었던 모습, 헤어지기 싫어 몇 번이나 뒤돌아보던 그날의 기억까지. 현실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도 꿈에서만큼은 다시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꿈속에서는 세월도 멈출 수 있고 헤어졌던 길도 다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은 그리움이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름다운 시간을 남겨준 사랑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때의 마음만큼은 아직 그 자리에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랑이라도 괜찮다.

그냥 갈게요. 네. 여명순 씨가요. 반갑습니다. 좋은의 가요세상 가족님들이 제 생일이라고 축하를 많이 해주시네요. 경기 고속 공공대형팀 우리 팀원들도 선물을 많이 주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커피 문자 많이 받아서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생일 선물로 그걸 많이 받더군요. 네. 그 커피. 니프트콘이라고 하나요? 네. 자, 가람과 매의 노래 생일 축하곡으로 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허영란의 날개 주신 분 계시고요. 연정의 꿈이었나? 제시라 야후는, 네,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었죠. 네. 자, 날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 3부, 오늘 그 추억의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헌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자, 3부 또 시작을 알리는 노래는 친구야 김범룡 박진광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인가요? 아마 고교 동창이 맞나요? 아니면은 동네 친구들인가요? 소꿉 친구들 기억나나요? 네. 소꿉 친구는 어릴 적에 만난 친구들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던 친구들. 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말이죠.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이번 주에는 돈 한 푼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밥이 되고 나뭇잎 몇 장이면은 푸짐한 반찬이 되었던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세 곡을 먼저 들으시고요. 노래 속에 오늘 추억여행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셔도 좋을 듯 싶은데요. 네,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억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공감 가는 얘기들 많이 계시나요? 오늘 첫 번째 들었던 노래 기억나시나요? 나훈아의 소꿉장난. 원래는 또 다른 분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마부 바불검이죠. 소꿉동무 새색시. 이영복의 어린 시절. 네. 아무 철 없던 그 시절이 좋았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던 그때가 좋았죠. 추억 퀴즈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모여서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돌멩이로 밥을 짓고 풀잎으로 반찬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바로 섞음 노래였는데, 다음 가운데 문제 잘 들으십시오. 옛날 섞음 노래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1. 사금팔이라고 아시죠? 1. 사금팔이. 2번 꼬무신. 3번 돌멩이. 4번 에어프라이어. 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서 이게 나오지? 예?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예, 옛날 소꿉 노래와 가장 관계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금팔이, 2번 고무신, 3번 돌멩이, 4번 에어프라이. 예.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누구와 소꿉놀이를 하셨습니까? 엄마 역할만 하겠다고 고집했던 친구, 아빠 역할을 맡았던 골목 친구, 흙으로 밥을 짓고 풀잎으로 반찬을 만들었던 이야기. 혹시 소꿉놀이 하면서 친구가 나중에 첫사랑이 된 분도 계실까요? 여러분의 재미난 추억과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아의 노래 언제 벌써 전해드립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사연과 함께 정답 보내주신 분을 선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빅걸 광주의 김병학 씨가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문자를 해봅니다. 어제 담양에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메타스콰이너 나무가 모두 이게 그 너무 보기 좋죠. 여름에 그래 뜨겁긴 한데 네, 나무가 모두 갈색으로 말라있더라고요. 신청곡 송가인의 오늘 같이 좋은 날 모든 노래를 송가인 씨의 노래만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가인 씨 팬이신 김병학 씨. 해병 341기 이건우 씨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인근 고독산에 올라가서 3시간 걷기 근력운동하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근을 해서 근무 중입니다. 방학이라 학교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떠들고 장난하고 축구농구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갈증이 나서 냉수만 4병 마시면서 원은 방송 듣고 있네요. 네, 서울시 고덕차동학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 도라지꽃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대구의 이달의 씨가 그 덥던 여름도 절기는 배반하지 못하나 봅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끌고 오고 있네요. 더위 많이 타시는 전해 가요사장 가족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더위를 너무 많이 탑니다. 강문경의 눈뜨고 있는 한 일수부터 해주셨고요. 여명선 씨 오늘 생일 다시 축하드립니다. 동대문 이지영 씨가요. 오랜만에 스마일 언니랑 영화 오디세이 너무 재밌게 보고 맛집으로 유명한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영남의 고향의 푸른 잔디.

0: 돌멩이가 밥이 되고 나뭇잎이 반찬이 되고 그랬었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장난감이 많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하루 종일 놀았죠. 골목 한쪽에 자리를 잡고 돌멩이 몇 개 주워오고 나뭇잎을 뜯어다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는 엄마 할 거야. 그럼 너는 아빠 해. 너는 우리 집 아기야. 역할을 정하는 것부터가 놀이였죠. 네. 지금 생각하면 쑥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좋았습니다. 흙으로 밥을 짓고 풀잎으로 국을 끓이고 꽃잎을 올려 반찬이라고 내놓았죠. 진짜 밥도 아니었고 진짜 집도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그 작은 골목 한쪽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소꿉놀이는 우리가 처음 만들어본 작은 세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897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노래 세 곡 들으시면서 오늘 소꿉놀이 가장 관계가 좋은 거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많은 분들이요. 어릴 적 소꿉 친구 춘자와 오동나무 밑에서 사금파리와 돌멩이로 소꿉 장난하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아주 먼 어린 시절 시골 아래의 집 살면서 함께 손잡고 학교 등하교도 함께하고 소꿉놀이하던 또 방에서 시집가는 놀이하면서 세스티 앉아서 뒤에서 밀어주던 어린 시절 친구가 제일 보고 싶고 제일 행복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립습니다. 예, 이수진의 뜨눈에 강진의 지님의 사랑에 요청합니다. 정답은 3번 에어프라이. 소꿉놀이 할 때 엄마 아빠는 있는데 아기는 어디 갔나요? 라고 하셨고요. 네, 이영복이 어린 시절 이영복. 정답은 2번 고무신 김영민 씨. 네, 고무신으로 장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차도 만들고 고무신 놀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난감이 없으니까 고무신으로 트럭도 만들고, 예, 거기에 뭐 별걸 뭐 배도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고무신이 유일한 장난감입니다. 야, 그걸 그 뭐 냄새 나고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땀이 차가지고 사실 그 땀이 가득한 고무신이었는데 검정 고무신. 네. 그리고 정답은 4번 에어프라이인데요. 어릴 적 친구들과 소꿉놀이 하던 시절 풀을 찢어서 반찬을 만들고 냇가에서 납작한 돌을 주워서 밥상을 차리면서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역할 놀이하면서 놀았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는 분리 하나, 돌멩이 하나도 멋진 소꿉놀이 재료였습니다. 참 소박했지만 그때의 추억이 돌아서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 가졌습니다. 진해성의 자작곡 신청합니다. 진해성의 자작곡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그 친구에 관한 노래 중에 진해성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을까 했는데, 근데 진해성 씨가 아니고 두 사람이 불렀던 두 스타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만들어줬었는데, 예, 진해성 씨하고 그 트로트를 정통트로 정말 잘했던, 지금 활동은 안 합니다만, 네, 사이다 같은 여자를 불렀던 친구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듀엣으로 활동할 때 나왔던, 네, 친구에 관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전해드릴까 했다가, 소꿉장난하고는 조금 이게 간격이 있어서, 아깝지만 안 들어드렸고요. 다음에 그 노래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줄넘기와 구슬치기예요. 오랜 세월 전이라 느낌이 새롭습니다 하셨고요. 그 경기도 안양에서 정답 주시면서 어릴 적 소꿉놀이 길가에 풀잎 뜯어서 돌을 찢어서 반찬 만든 추억이 생각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놓으셨군요. 저는 그렇게 놀지 않아가지고. 네, 키즈니까 내보겠습니다. 그때 그 뭐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신부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던 모습은 생각이 언뜻 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정답도 주시고 선물에서는 어린 시절 소라 껍질, 개구 껍질, 조개 껍질로 그랬었군요. 조금 노래를 했군요. 네. 그리고 나주 김형환 씨, 2번은 아니고요. 4번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는 생각지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미용실을 하는데 손님 두 분께 염색을 해드리면서 방송 듣는데 손님들과 함께하면서 커피 마시고 정답을 보내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주신 분인데 아 옛날이요. 예, 전해드리고요. 이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옛날이요. 그 김포의 장영민 씨 오늘도 배달을 하고 계신다고. 오늘 날씨가 좀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 낫나요? 네. 하루하루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 또 추워지니까 예. 그때는 또 지금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 날일 수는 없어서 그게 또 우리나라의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덥다가 또 시원해지는 날도 기다리고 또 눈 오는 날도 기다리고 또 꽃이 피는 계절도 기다리고 뭐 기다리면서 기대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답 에프라이어는 네, 계속 주셨는데 네, 번호를 안 적어주신 분들도 많고요. 자, 배호에 돌아가는 삼각지 예전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하신 노래 송가인의 이별의 용동선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근호 씨가 난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만든 사다리를 친구 두 명이 앞뒤에서 어깨에 메고 또 다른 친구들은 뒤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조수지에 가서 수영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여학생들이 오면 지나갈 때까지 물속에서 있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세월 엄청 빨라요. 왜 물속에서 있었을까요? 네. 왜 여학생들이 지나가면은 나올 수가 없었을까요? 네. 뭐 대강 그때 살았던 분들은 기억이 나겠죠. 어우 시원해. 네. 김포에서 노래 잘 듣고 있다고 주셨고요. 김경민 씨. 예. 영화배우 김경민 씨가 있는데. 네. 그분은 아니시겠죠. 소꿉 친구들이 그립네요.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주셨는데 뭐 추억의 얘기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자, 피터팬의 노래입니다. 웃고 삽시다.

근데 억지로 웃는 것도 기술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던데. 하하하. 왠지 어색해요. 한번 웃어보세요. 저 밖에 계신 분들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입 모양만 보이는군요. 어릴 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엄마가 오늘 숙제 뭐 있냐 가져와봐 라면서 꼬치꼬치 검사를 하셨지요. 그땐 그게 참 싫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무척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른의 삶에는 숙제가 없지요. 대신 오늘 하루 안전하게 운전대를 잡는 것, 또 일터에서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저녁에 식구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매일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막중한 숙제 무사히 끝마치신 여러분 모두 고생들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시아의 노래입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리죠.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공 유흥품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이야기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0: O.
1: Now,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철길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열차를 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열차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하는 열차보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건널목에 진입했는데 의외로 빨리 접근하는 열차에 놀라 당황하거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동이라도 꺼진다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해서 멈추기 위해서는 225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달리던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1단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1단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훨씬 많고 1단 정지에서 좌우를 보려고 하면 뒤쪽에서 빵빵거리며 재촉을 합니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1단 정지에서 좌우를 살피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대정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라면을 먹을 땐 김치가 없어서는 안 되죠. 고기를 먹을 땐 상추와 쌈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듯 음식에는 궁합이란 게 있는데요.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눈빛만 봐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을 나와 딱 맞는 사람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원만한 성품인데요. 원만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이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다정하게 감싸 안는 마음일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새롭게 찾아보면서 새로운 궁합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0: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궁합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새롭게 시작한 한 주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그란 일원상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뜻깊은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부천은 그 어떤 지역보다 종교인들 간의 화합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부천 중삼동 성당에서 제19회 부천 종교인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과 부천시장, 부천국회의원, 시의원, 각계 인사들도 함께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부천종교인평화회의의 공동대표이신 허원배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인류의 직계 조상으로 알려진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라고 한다. 그보다 앞선 종인 하빌리스는 손재주가 있는 인간, 에렉투스는 곧바로 서 있는 인간, 네안데르탈인은 계곡에서 발견된 인간이란 뜻인데,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들을 모두 제압하고 유일하게 생존해온 것이다. 사피엔스는 언어를 발명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는 개개인의 욕구와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이루고 문명을 이룬 기반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습은 어떨까? 인류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지혜를 잘 발휘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지혜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법어 무본편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복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지혜와 복, 이 두 가지인 바 세상은 복의 밭이요 우주는 진리의 덩치이며 우리에게는 다 부처님같이 지혜와 복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갈마 있건만은 구하는 데 노력하지 아니하므로 오지 않나니 구하기에 노력만 한다면 누가 이를 막으리요.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도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슬기를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랴,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값있고 황금보다 유익하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찬란하게 빛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해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 멀고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깨우친 사람은 지혜에 의해서 찬란하게 빛난다. 유교 경전 논어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의 재능을 알아줄 만한 슬기 없음을 근심하라. 남이 나를 속이리라 지레 짐작할 것이 아니며 남이 나를 믿지 않으리라 억측하지 아니할 것이나 대저 그의 옳고 바름을 먼저 깨닫는 자가 슬기로우니라.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에는 다양한 지혜가 있고 이 다양한 지혜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가장 강한 것도 약해질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것도 틀릴 수도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천도품에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부터 없애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 검은 구름이 걷혀버려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이라는 구름을 거쳐버려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네, 정상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살면서 구하고자 하는 바 두 가지 바로 지혜와 복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제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공부막으로 쿠키앤초코의 시원한 파도를 보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 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사도라고 하고요. 부처님에게는 10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불리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님께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네, 물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만 있었을 리가 없고 부처님께도 10명의 제자만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님과 이 제자들은 10인 1단을 구성해서 교단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에서 원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첫 표준 제자인 이분들은 몇 명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40명, 2번 9명. 1번 40명, 2번 9명입니다. 네, 원불교의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이 바로 8월 21일입니다. 자,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과 이 제자들이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올린 끝에 백지의 혈인이 나타나는 이적을 낳은 날이죠. 바로 8월 21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법인절을 앞두고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이룬 원불교 초기 정신, 그 초기 역사를 우리 원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자,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원불교 창작성 광곡 듣고 가겠습니다. 로투스 사중창입니다.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 지역 종교인들의

0: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네.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공동대표회장 허원배 목사입니다. 현재 저는 그 감리교 목사로서 44년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한 후에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 부천 지역 종교인들이 화합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까?
1: 네.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 교단 종교인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의 참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나라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2006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0: 예.
1: 특히 4대 종단 성직자들로 구성된 합당사회 중창단은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0: 예. 그 제가 부천 중삼동 성당 김영욱 신부님께 들어보니까 우리 허원배 목사님께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목사님께서 종교 간 화합과 협력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예. 그 분단된 한반도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 멀리 있다면 우선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화합하는 모습이 남북 화합의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20년 전 스님, 교무님, 신부님, 목사님들과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1: 네. 네네.
0: 예. 그런 하나됨들이 모였을 때 또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또 큰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 네.
0: 예. 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가 창립이 됐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좀 네.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요?
1: 2006년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가 출발하면서 매년 8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간에 남북 평화 통일 기도회를 4대 종단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게 된 것이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 기도회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 평화재단 부천본부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2012년 부천시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고 남북교류사업, 자전거 보내기 등 평화강연회, DMZ 자전거 행진, DMZ 경기도 김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511km를 5개년 계획으로 순례하고 있는데
0: 네.
1: 2006년 금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0: 예, 이렇게 부천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건데요. 그 목사님의 이력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을 지내시고 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대표로도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1: 네. 예,
0: 종교인으로서 이 땅의 인권, 뭐 정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죠?
1: 예. 그 기독교 경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성직자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 예.
1: 그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서 종교인들이 협력해서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그동안 해오고 있는 건데요.
1: 네네.
0: 이웃 종교인들과 활동을 하면서

0: 또 여러 가지 느끼시는 바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이웃종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점이 참 좋다고 좀 느끼신 바가 있을까요?
1: 그 대개 성직자들은 신앙적 기조 때문에 굉장히 그 폐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궁궐이나 또 절간의 단층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름이 어울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알고 다름을 이해하게 되면서 화합하고 어울리게 되는 것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도 결국 개개인에게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어울리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0: 예. 그 사실 종교에는 벽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하는 게 종교니까 말이죠.
1: 네네. 예.
0: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또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1: 자,
0: 부천 중삼동 성당에서 제19회 부천종교인 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렸죠. 자, 어떤 기도회였는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그 어제는 한 300여 명이 참석한 기도회였습니다. 그 기도회 내용을 보면 첫째로 4개 종단에서 준비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서광사 신행단체 풍물패 묘음의 사물놀이 중삼동 성당 연합성가대 백두의 산라까지 아리랑 원불교 WBS 원음방송 중창단의 당신의 이름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우천 종교인 중창단 핫당 사이의 탑 오브 월드 나 하나 꽃피어 네가 좋아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공연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 공연이 끝나는 어간마다 4개 종단 대표자들이 준비한 평화 통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내빈이 오셨는데 내빈 소개로 부천시민의 스승이 어른이신 원혜영 전 의원 최순영 전 의원, 정인조 이사장,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임종환 원장님, 부천시 외국인 노동자센터 백성기 센터장, 부천 YMCA, YWCA 이사장 사무총장님, 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 등이 각각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빈 축사로 조영익 부천시장 그리고 영석, 이건태, 김기표 네 분의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4대 종단에서 각각 준비한 공동기도문이 낭독되었고 끝난 후에는 신교실에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서 중삼동 성당에서 준비한 차와 과일 샌드위치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것이 어제 기도에 있었던 모든 순서들이 되겠습니다.
0: 네. 그 자리에는 이제 4대 종단의 일반 평신도 또 성직자분들도 네네. 두루 함께한 거죠?
1: 네네.
0: 예. 이렇게 우리 부천의 종교인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온 우리 공직자들 또 다양한 시민단체 또 대표분들 이렇게 함께해서 평화통일을 노래하고 한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지난주 통일부와 7대 종단 종교인들이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화통일 기도회도 그런 측면에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1: 네. 분단은 서로 간의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 방울의 빗물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각각의 자리에서 조그만 노력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 나가면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분단이 극복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희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0: 예.
1: 우리는 이런 기대감에서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는 20년 동안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부천 지역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평화를 노래하는 모습이 참으로 모범적이고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갈등과 대립이 많잖아요. 부천 지역의 종교인들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좀 비결이 있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공유 좀 해주시죠.
1: 예, 우선 만남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시도하는 노력을 누군가는 해 주어야 합니다. 예,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해하게 될 때 대화를 통해 공통적 과제를 찾고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적 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된 것 같습니다.
0: 예, 우선 만나라 그리고 대화해라 하는 것이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함께 해야 될 역할도 나누게 되고 서로 고민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네네. 보면 화합하고 협력하게 되고 그런 흐름으로 예.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
1: 예,
0: 지역의 종교인들처럼
1: 예, 이 만남을 좀 시도하는 노력을 누군가는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부천 지역의 예, 종교인들이 서로 그런 노력들이 예, 서로에게 이해되면서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0: 아마 이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처럼 뭐 충남 종교인 평화회의 뭐 이런 그 종교인 모임이 있는데 아직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종교인 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먼저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요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공동 대표이신 허원배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소희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0: 큰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대종사님께는 몇 분의 제자가 있었나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교단의 초석을 닦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첫 표준 제자인 구인 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인들의 옆에는 항상 성인들을 받들고 보필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부처님 곁에는 10대 제자라고 불리는 10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에는 12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처럼 원불교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따르는 구인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후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인선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신 후 각지에서 찾아온 인물들이 40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대개는 한시적인 허세로 모이거나 통제 있는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종사님은 40여 명 중 특히 진실되고 신심이 굳은 아홉 사람을 선택합니다. 1산 이재철, 2산 이순순, 3산 김기천, 4산 오창건, 5산 박세철, 6산 박동국, 7산 유건, 8산 김광선, 그리고 원불교의 법통을 이어받아 원불교의 교명을 선포한 정산 송규 종사까지 9명입니다. 이 9명의 제자들과 함께 대종사님은 창생을 구제하기 위한 교단 최초의 10인 1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단 초창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교단의 초석을 다지는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저축 조합을 결성하고 방언 공사를 이루고 백지혈인의 법인성사 등을 몸소 겪은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법인성사를 이룬 후 대종사님께 새 이름을 받은 구인 제자들은 창생을 교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들이 몸소 겪고 체화했던 일심합력, 이소성대, 무아봉공 등 원불교 창립정신의 맥은 지금까지도 계승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첫 표준 제자인 구인 제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6632 쓰시는 분 정답은 9명입니다 하셨고요. 2919 쓰시는 분 9명이지요. 구인 선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롯이 원불교의 정통 법을 지키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자, 뒷번호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9분입니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잘 듣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이고, 우리 뒷번호 1132 쓰시는 분께서 요즘 들어서 우리 둥둥 자주 들어주시고 문자를 또 매번 보내주셔서 더 반갑고 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의 어떤 그 내용을 아주 그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한다는 문자까지 주시니까 저도 뿌듯하고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희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식은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구인 제자가 계셨기에 우리 원불교가 탄생을 했지요. 동안양 교당에서 어제 영광성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영광성지에 갔다 와서인지 피곤함을 별로 안 느끼고 어제도 오늘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성지에서 은혜 가득 담아와서 피곤한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우리 원불교 법이 이제 탄생한 곳이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또 태어나고 구도하시고 아주 원불교의 아주 근원성지라고 불리는 영광에 다녀오셨군요. 아마 제가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8월 21일이 법인절입니다. 법계의 인증을 받은 날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지극한 정성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 여한의 정성으로 기도를 올린 결과 백제 혈인이 나타난 이적을 낳은 날, 원불교가 이 종교로서의 어떤 시작을 알린 날, 바로 이 법인절인데 8월 21일에 우리 제자, 우리 구인 제자분들의 그 창립 정신을 새기기 위해서 아마 동안양 교당에서도 영광성지에 다녀오신 것 같고, 아마 전국 각지 교당에서 이제 법인절을 앞두고 성지를 찾는 또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좋은 기운을 가득 받아와서 아주 뭐 피곤함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행복한 또 날들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파입니다. 영산 방언상입니다.

원불교 음악 영산 방언사항을 들으셨는데요. 우리 구인 제자분들, 우리 구인 선지님들의 정말 신심, 공심, 공부심이 느껴지는 비장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기도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삼지구 A6블럭 제1풍경채.
2: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종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고상하고 품격이 있으면서 또 아름다운 사람을 우아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단순히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예의범절이 몸에 배인 사람은 그 우아한 분위기만으로도 곁에 있는 사람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모든 게 바쁘게만 돌아간 오늘 하루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아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참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상열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신사 초년생.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하고 또 주말과 휴일까지 여러분 못 찾아뵀어요. 네, 더욱더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고상하고 품격이 있으면서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아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아. 말 자체가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그 우아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고가의 명품 비싼 옷을 입거나 일부러 막 있어 보이려고 막 꾸민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우아함이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런 거고요. 또 타인을 향해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이해심, 정중함, 예의범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우아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우아함을 정말 제대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기분에 따라서 남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우아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우아한 사람으로 자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옛가요를 들으시면서 즐기시면서 한껏 우아하게 아름다운 인생 두 시간을 한번 즐겨 향유해 보시죠.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반가운 인사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께서요. 삼행시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인에서 만난 한 가족입니다. 우아한. 벌써 네 우아한 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아름다운 인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터즈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에서 심한 가뭄이 나타나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쳐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 가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남부와 경남 지역에서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요.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3%로 평년의 76%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밀양의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데요. 밀양의 농업용수 저수율은 현재 25.9%로 평년의 34%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천수를 활용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용수로를 통한 직접 공수 등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되며 다만 상반기에 패스를 발급받고 지난달 31일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지원금이 전액 회수된 경우에는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추가 발급에서는 도서 구입비까지 지원 분야로 포함됨에 따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9개 협력 단체 판매처에서 공연 및 전시 그리고 영화 예매와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40도에 육박하던 극한 폭염의 기세가 주말 사이 한풀 꺾인 가운데 전국을 뒤덮였던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 도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특히 대구는 21일 그리고 부산은 24일 만에 열대야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부산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밤 더위는 수그러들겠지만 한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당분간은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안나영이 부른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하수영의 노래, 이 노래 많이 듣던 노래인데 실비 오는 소리죠. 그 여자 대형 가수죠. 정말 가창력 좋은 이영화 가수가 아주 분위기 있게 불러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노래는 79년도에 하수영 가수가 오리지널로 먼저 부른 노래였습니다. 뭔가 좀 스탠다드 팝적인 그런 분위기로 약간 마이웨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지난 금요일 입추였잖아요. 진짜 입추 매직이 있나 봐요. 입추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기온이 바뀝니까, 여러분? 정말 어제 밤에는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혼이불을 덮고 잤다니까요.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밤을 못 지내고 그랬는데 잠깐의 서늘함이 우리의 기분을 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말구노스님께서요. 아, 입추 매직이어서 그런지 밤에는 열기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가뭄으로 고생하는 곳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말구노스님께서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은 매미와 귀뚜라미의 임무교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저 어저께 저희 창문 밑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으면서 잤어요, 어제는. 예, 귀뚜라미도 가을이 오는 게 너무 반가웠나 봐요. 아주 얼마나 시끄럽게 그냥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추가 지나니 바람은 선선한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구에서 달봉이 할비님. 무더운 지역에 다들 뭐 전국적으로 더웠지만 대구도 참 많이 뜨거웠었죠. 아무튼 전국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남양주에서 이경수님께서 배호의 영월의 애가를 청해 주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반가워요. 신청곡으로 배호님의 영월의 애가를 신청합니다. 비운의 어린 임금 단종과 무지막지한 숙부 수양대군의 묘소는 광릉에 있고요. 또 단종의 부인이죠. 정순 왕후의 묘소는 사릉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월에 있는 장릉에 단종을 그리워했으면 사릉에 있는 노성들도 다들 영월 쪽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사릉은 남양주시에 있는 능입니다. 배호님도 생전에 많이 슬퍼하셨대요. 이런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어요. 저는 사릉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네, 배호의 영월의 애가 같이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없이 더위를 어찌 버텨낼 수 있을까 주말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글쎄 폭염 중대경보에서 경보로 급변화했지 뭐예요. 아, 크신 분이 뭔가 돕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좋으네요. 상도동에서 조남주 애청자님께서 그쵸. 네, 저도 기온이 이렇게 변하고 경보가 변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소식 들으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예, 어르신들 또 더운 날씨에 애쓰셨는데 주말에 그나마 날씨가 좀 꺾여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이죠. 뭘. 윤영강 기사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더운데 애쓰시겠네요. 아직까지 낮에는 볕이 뭐 한여름 볕입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들꽃님, 네, 휴가 보내시고 이제 며칠 만에 오셨어요. 한 일주일 만이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근해서 식사 준비하면서 잘 듣겠다고, 휴가도 잘 보내셨다고 안부 인사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이 입추가 지나면서 조금은 더위가 꺾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죠? 예, 진짜 피부로 확 느껴집니다. 꺾인 게. 아름다운 인생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부를 건너왔어요. 남정희의 가는 정 오는 정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부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2: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 3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3: 첨단 3지구 A6 블록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인 제작진과 진행자 그리고 애청자님들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신가요? 찜통덩이는 입추와 말복이 약간은 데리고 한 것만 같습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귀뚜라미가 노래를 부르며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오겠죠. 아, 김상진의 도라지 고갯길 신청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께서 가을을 기대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도라지 고갯길 함께하고 있어요. 현재 온도는 26도 시원합니다. 바람도 부네요. 대구가 시원하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선물 협찬 소개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막내 우리 시우군, 예, 문자 주셨어요. 아저씨, 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쳤었거든요. 제가 가채점을 했더니 5급 합격이에요.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아우, 가까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라도 사줄 텐데. 예.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알아야지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어린 우리 시우 같은 친구들이 역사를 많이 제대로 많이 알고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맞는 시험을 잘 봤네요. 예. 축하합니다. 파이팅. 참 기특합니다. 진짜 그죠? 예.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께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착해진 바람 덕분에 살맛이 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시간 행복 속으로 풍덩하겠습니다. 대구는 살만하다고 지금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북동의 배영주님,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네요. 하지만 낮에는 아직 폭염이 여전합니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을 기다리는 추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 네. 남원의 애수 한 곡 들을까요? 우리 김영만의 목소리죠. 윤영관 기사님이 운행 중에 또 미리 예약을 해주셨고요. 대구 달봉이 할비님의 신청곡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천연홍군 최정자가 불러줍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에 바람도 불고요.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저도 우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요. 부산 은하수님 우아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향유하고 계십니다. 네, 즐기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우리 주순이님, 오늘 대구 날씨는요 바람도 살살 불어줘서 왠지 가을 느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녹음 방송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도 아름다운 방송에 문을 두드립니다. 뭐 아무리 덥다 덥다 해도 말복이 이제 눈앞에 보이네요. 이제는 시원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주말에 또 저희가 준비한 방송들 열심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선곡 많이 해드리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주말 방송 잘 들었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칭찬 글을 보면 너무 기분 좋아요. 특히 이제 애쓰는 우리 제작진들, 네, 다른 말보다도 제일 기분 좋고 좋은 일이죠. 네, 여러분들의 칭찬에 힘입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풍근님께서도 오셨네요. 날씨가 조금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법석입니다. 우리 진행자님 말씀대로 사람이 너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계 각국이 날씨와 관련해서 인사가 많다고 해요. 특히 아침 인사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네. 그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청해 주셨는데 우리 부산 은하수님이 한 발 앞서서 청해 주셨어요. 남진의 저언덕을 넘어서. 그래서 오늘은 부산 은하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남진의 저언덕을 넘어서 준비해놓도록 하고요. 요거보다 앞서서 한 곡 더 준비했는데 우리 신규식 시인님께서 청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쭉 주고 계시잖아요. 인천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늘도 보내주셨습니다. 뮤지션 성장기 같이 하도록 하죠. 저녁 때 출근을 하니 깍두기 머리 쫄병 주먹들이 자신들 대기실로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며 따라 칠 수 있냐고 하길래 뭐 몇 번 들어보니까 연주가 가능한 노래였더라고요. 그 노래는 군과 비슷한 뭐 자기들만의 맹세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곡과 가사를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못된 짓만 하는 인간들이 정의와 의리가 목숨보다 소중하고 또 두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죠. 출근하기가 바쁘게 매일 그들 대기실로 들어가서 30분간 그 웃기는 노래를 반주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몇 번 합창을 한 후에 고맙다고 하며 맥주도 갖다 주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해결해 줄 테니 언제든지 부탁을 하라고 했지만 뭐 저야 그쪽 세계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고등학교를 졸업한 참 착하게 생긴 청년이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최희진의 맨발의 청춘을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이어서 남진의 저 언덕을 넘어서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남진의 저언덕을 넘어서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가 여러분들 정말 당대의 정말 최고의 명화하고 최고의 노래였죠. 최희준의 맨발의 청춘. 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노래 발표된 이 동명의 영화가 1964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저 태어나고 예. 한지 아기 때 예, 발표가 된 영화네요. 야, 이게 저 한국 영화의 영원한 고전 명작이자 당대 청춘들의 방황과 뜨거운 사랑을 그르는 그런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아마 청춘의 시절에 가슴을 울렸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최희준이 부른 주제가는 뭐 저도 이 영화를 나중에 흑백으로 다시 봤는데요.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 트위스트 김이 왜 그 달구지에 신영균 그 배우를 이렇게 싣고 막 뒷골목을 걸어가는 예, 그 하면서 노래 나오잖아요. 네, 눈물도 한숨도 그 생각납니다. 네. 아, 너무 멋진 노래와 이야기 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월요일에는 다른 요일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말에도 못 뵙고 드릴 말씀도 많고 여러분들이 또 반가운 인사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자 좀 소개하고 노래 몇 곡 들으면 벌써 1부, 2부, 3부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부에서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춰보는 예, 찾아보는 재미난 코너잖아요. 예가의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그 속에 숨어있는 정답도 찾아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노래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우리 개병동의 이경자님의 신청곡을 골라봤어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띄워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지난주에 들었다 그러면 아유 더운데 무슨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오늘 들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성북동 배영준님이 청해 주신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여는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강남의 서풍근님께서요. 맨발의 청춘은 신영균이 아니라 신성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신영균이라고 주인공 엄앵란과 신성일 두 분은 나중에 이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연인으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저언덕을 넘어서도 영화 주제가예요. 황정순, 남진, 김지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이 영화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풍근님 옛 추억과 더불어서 또 네,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서울 상도동 애청자 조남진님께서 자반 고등어 얹어서 막된장으로 호박잎 한 쌈에 오이 4구까지 먹고 나서 예가요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거라. 내가 정답 맞출 준비 끝. 그리고 자신감까지 뿜뿜. 네, 이렇게 의지를 불태워 주셨습니다. 3부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인데요.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사 갑니다. 청포도 익어 오는 우물가 샘터는 수줍은 아가씨가 기다리던 곳. 못 잊어서 찾아온 고향 그 사람은 떠나고 청포도 송이송이 땡땡이 그립구나. 이 가사 속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죠. 1번 옛날, 2번 추억, 3번 그님, 4번 그 맛. 이렇게 네 가지의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혹시 잘못 들으신 분들, 그리고 워낙 아시는 노래지만 제가 멜로디 없이 가사만 이렇게 들려드리면 조금 아리송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노래도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정답이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나갑니다. 청포도 익어 오는 우물가 샘터는 수줍은 아가씨가 기다리던 곳. 못 잊어서 찾아온 고향 그 사람은 떠나고 청포도 송이송이 땡땡이 그립구나.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옛날, 2번 추억, 3번 그님, 4번 그 맛.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옛가요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예가요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름다운 인생 3부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두 곡은요. 인천 부평의 맑은 호수님 그리고 대구의 평강공주님이 각각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지난 금요일 날 들려주셨던 예가요 탑10의 번안곡들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음악다방 은다방 하실 때 가끔씩 예가요 탑10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방송 같은 녹음방송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인천 부평에서 맑은 호수님께서 박영진의 풍년고향 청해 주시면서 예가의 탑10을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으셨다고요. 그죠? 들을 수 없는 노래잖아요. 그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있는 예가의 탑10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 하춘하의 숙녀 초년생 아주 발랄하고 그런 예쁜 노래네요.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의 딸 가족은 45일여간의 여정을 채우고요. 주말 오후에 인도 뭄바이로 다시 향해서 갔습니다. 어제 오전에 잘 도착했대요. 친구들과 이제는 커피 타임도 시작했고요.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삶의 동력이 되리라. 다시 아인도 잘 참여하고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신 그래도 짧은 기간 45일이면 그렇게 짧은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따님과 또 손주와 사위들을 떠나보내시니까 얼마나 또 그립고 하시겠어요. 네. 다시 또 그리움을 또 쌓아가셔야 되겠네요.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가요 퀴즈 문제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잘 들어보시고요.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이렇게 가사로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리송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가사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도 익어오는 우물가 샘터는 수줍은 아가씨가 기다리던 곳 못 잊어서 찾아온 고향 그 사람은 떠나고 청포도 송이송이 땡땡이 그립구나.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옛날, 2번 추억, 3번 그님, 4번 그 맛.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에는 노래 3곡 들려드릴 겁니다. 3곡 들으시면서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예가의 퀴즈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옛가요 퀴즈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정종숙이 부른 달구지는 대구 주순희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문정선의 이 계절에 창가 이어졌고요. 또 전주현 동수님이 청해 주신 이용복의 어린 시절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신대요, 현동수님께서. 3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옛가요 퀴즈에서 고른 곡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정답을 많이 붙여주고 계세요. 박건의 청포도 고향이었습니다. 우리 달구지대감님은 아 이참에 배성의 달구지대감도 한번 듣고 싶, 배성의 노래 청포도 고향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같은 노래인데 가사가 달라요. 예, 박건의 청포도 고향이 원조고요. 자, 이 노래 잠시 후에 이제 전해드리면서 정답도 같이 확인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그 4부에서 여러분들 당첨자도 발표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와 사연들 많이 주셨는데 4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래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4부에 발표하고요. 박건의 청포도 고향 들으면서 3부를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시각생 입장합니다. 대구 만천동에서 권영애님 조미미의 터미널 청해 주셨어요. 뭐 터미널에 차가 연착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3부에서 열띠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옛가의 퀴즈 정답곡 들으셨죠? 네. 정답은 옛날이었습니다. 옛날. 박건의 청포도 사랑. 어, 참 목소리가 너무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있죠? 예, 저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지만 참 박건 그 가수의 목소리 너무 진짜 우아합니다. 정말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아합니다. 네, 정답은 1번 옛날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사연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을 조금 소개하고 그리고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둘러볼까요? 네, 옛날이죠. 아, 옛날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립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이 정답 옛날 하시면서 다 옛날이 그립다고요. 현동수님도 옛날이 그립구나 이렇게. 출곡에서 김정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옛날입니다 하시면서 와주셨고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 금방 답이 나온다고. 그죠 여러분? 노래 부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서풍근님 또 여름이 가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노래지요. 부평에서 말고노스님이 정답 옛날입니다. 폭염이 물러갔나 봐요. 살 것 같아요. 답은 옛날입니다. 캐나리님 부산에서 찾아주셨고 옛날이 그립지만 그 추억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네요. 우리 평강공주님도 네. 네. 또 옛날이 자꾸 그리워지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겠지요. 그리운 노래들 잘 듣고 있답니다. 뒷번호 2515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네, 그리운 노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산의 김정수님도 그 옛날 어린 시절 타양객지 대구에서 생활할 때가 많이 생각나네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글을 주셨어요. 수원에서 김지우 중학교 1학년생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아요. 할머니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하시면서 할머님과 같이 듣고 계신다고 찾아주셨고요. 또 뒷번호 4604 쓰십니다.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정답은 옛날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 꼭 60년대 70년대 같아요. 다들 어떻게 그리 그 시절 노래를 잘도 신청해 주시는지 정말 신통합니다. 덕분에 추억에 잠기곤 한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윽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가사 너무 좋아요. 손주들 종일 돌보고 집에 와서 휴식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우리 새싹문자와 함께 해주신 3385님 근데 요건 이제 청포도사랑 네, 가사를 주셨어요. 오늘은 박건의 청포도 고향입니다. 청포도는 다 맛있죠. 또 부산에서 개인 택시하는 산신령이라고 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인생을 즐겨 듣긴 하지만 처음으로 참여를 해봅니다. 즐거운 시간 아름다운 옛 노래로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바쁜 와중에도 우리 부산 개인 택시 산신령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앞으로 자주 찾아주시고 저한테 금도끼 좀 하나 보내주세요. 네. 또 노원구의 노석관님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디오를 켰는데 퀴즈가 나오네요 하시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정답들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답은 옛날이고요. 두 분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878 쓰시는 청취자님 뒷번호 4604 쓰시는 두 분이십니다. 뒷번호 9878 그리고 4604 쓰시는 청취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는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채원 기사님이 나폴리 만보를 청해 주셨는데 현인의 노래 저희가 요 노래가 지금 유실됐습니다. 저희가 몇 곡 DB에 곡들이 지금 조금 사라져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현인의 체리핑크 만보로 대신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분파 인생 우리 가시덫친 장미님이 윤일로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또 천호동의 김경철님이 아까 최희준의 노래 예, 좀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하시면서 정원과 이태신 그리고 트위스트 김이 불러준
청춘의 꿈을 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산 광명극장에서 봤던 영화 맨발의 청춘. 당대 최고의 청춘 영화였습니다. 천호동 김경철님이 추억 어린 이야기와 함께 정원 이태신 짠일이라고 하셨는데 정원 이태신 트위스트김이 부른 청춘의 꿈까지 쭉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네요. 시흥시 남왕진님께서 고추 말리신대요 지금. 게을러서 자주 참여는 못해도 잘 듣고 있답니다. 더위가 심하니까 고추도 더위를 먹었는지 탄저병도 오고요. 작황도 좀 좋지 않지만 수확하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창틀에 고추를 말리니까 햇볕이 강해가지고 아 글쎄 금방 마르네요. 농장에서 물 주고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태양초죠. 그러니까 태양으로 요즘은 그 이게 건조기에다가도 많이 마르고 이제 빨리 마르니까 근데 태양초로 말리는 게 더 맵고 아주 알싸하고 단맛이 나는 매운맛이 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김장하실 때 이제 저 고춧가루 안 사주셔도 되겠네요. 남왕진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제작진님 진행하는 사회자님 늘 고맙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우리 아버지 노래가 듣고 싶어서 청해요. 구파발 우리 버스 기사님이신 김윤풍 기사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는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못 전해드리겠네요. 참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한아름님도 오늘도 또 특별한 노래들 청해 주셨어요. 옛 노래를 듣다 보면 가사가 코믹하고 재밌는 노래가 많아요. 미스코리아 김추월이 부른 복절이 타령 아무령 그렇고 말고 추월령 전옥에 수줍은 처녀까지 어디서 이렇게 귀한 음원들을 이렇게 개발하시고 찾으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한아름님. 네. 정은숙의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류의 계절입니다. 뒷번호 4064님의 신청곡이에요.

경남 양산에서 한세상님께서 이곳 양산은 며칠 동안 너무너무 더웠어요. 정신이 혼미했는데 어제 오늘은 가을이 온 듯 시원해서 살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모두 모두 애쓰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또 우리 엘살바도르의 강태용님께서는 감기 몸살 걸리셨대요. 아이고 어떡해요. 예, 오늘 자리도 못해 주셨어요. 예, 많이 푹 쉬시고 빠른 쾌차를 기원한다고 들꽃님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조남준님께서요. 예.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 내일 이행시에 승부를 건다. 남주야 기죽지 말고 계속 화이팅. 아자 아자. 내일 이행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아름다운 인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전종구님께서 이정민의 어느 여인에게 김상진의 노래로 청해 주셨는데 오리지널 이정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내리는 촉촉한 봄비가 옷깃을 적셔서 가끔은 좀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여름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열기와 가을에 서글프게 쌓이는 낙엽, 그리고 한겨울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매서운 추위 역시 소소한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죠. 하지만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지 않으면 어여쁜 새싹이 트지 못하고 한여름 쨍한 햇빛이 없으면 들판의 곡식이 결실을 맺지 못하며 가을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또 겨울이 충분히 춥지 않다면 대지가 온전히 쉬면서 영양을 모을 수도 없을 텐데요. 우리가 당장의 불편함에 따른 원망에 앞서 그 안에 숨겨진 커다란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해야문이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마음마다 이웃마다 듣고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탄하게 순환하면서 온 생명이 나고 자라는 덕분에 우린 날마다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며 소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가끔 날이 너무 춥거나 덥다고 투덜대며 계절을 탓하고 날씨를 원망하곤 하죠. 아마 요즘 너무나도 더운 날씨 탓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7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분에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 같다. 밥을 먹다 체하는 건 밥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급해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킨 내 탓입니다. 애꿎은 밥을 탓하며 원망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참 어리석은 모습일 겁니다. 한 끼 밥에 체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여길 수 없듯 삶에서 한 부분에 해를 입었다고 해서 은혜를 원망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는 원망 역시 커다란 은혜를 잊은 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원망은 아닌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성가 56장 거룩할 사 우리 천지, 성가 59장 이 우주에 법 없으면.

매일 먹는 밥이라도 어떤 날은 무척 달고 맛있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날은 쓰고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짓는 쌀도 같고 물의 양도 그대로인데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결국 음식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배가 고플 때는 소박한 밥상도 진수성찬처럼 달콤하지만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귀한 산의 진미라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법입니다. 행복한 날에는 밥이 조금 질거나 되더라도 한 그릇을 다 비우지만 마음이 쓰리고 우울한 날에는 윤기가 흐르는 밥조차 마치 모래알을 씹듯 거칠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원망이나 서운함 역시 이와 비슷할 텐데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할 때는 작고 아쉬운 해로움 속에서도 고마운 은혜를 찾아내지만 내 마음이 괴롭고 불안할 때는 눈앞에 커다란 은혜 속에서도 굳이 서운함과 해로움을 찾아내고 맙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한 부분에 소소한 해를 입었다고 해서 나를 둘러싼 커다란 은혜를 잊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은희의 기도, 신동훈 교무님의 나는 구도자, 한청복 교무님의 감사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한 부분에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에 체했다고 해서 평생 밥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 해를 입었다 해서 나를 살게 해준 커다란 은혜를 잊고 원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힘겨운 해로움 속에서도 고마운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거대한 은혜 속에서도 소소한 불만과 해로움만을 찾아내는 사람은 결국 원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원망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돌려놓자는 가르침을 생각해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해로움에 마음이 끌려가기보다는 나를 둘러싼 따스한 은혜를 먼저 발견해내는, 그래서 늘 평화롭고 고운 기운이 가득한 우리 공부인들의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0: 며칠 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분석이 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28년간 28년간이죠. 수객인간 뭐 잠을 자든 낮이든 간에 부지런하고 간절했다. 정성을 다했다. 부지런한 그 마음, 정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28년간을 호롯하게 회상 건설 이런 데도 선양 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 법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만방편 무량법문이라 천만방편이죠. 방편이죠. 스스로 자각 자수를 해서 그러니까 자수자각을 하면은 방편이 필요 없습니다. 안 되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베풀어주고 법을 설해줘야 상대가 제도를 받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방편을 쓰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네 마음이다 해서 깨달음 얻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법심을 이룰 사이니라 해서 깨달음 얻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 얘기 저 얘기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방편이다. 그게 한 가지로 되겠습니까? 천 가지 만 가지다. 왜냐? 중생들의 기연이 그만큼 천 가지 만 가지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량법문 한량 없는 법문이다. 한량 없어요 그 법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말은 한 단어뿐입니다. 그 한 단어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태산 대종사 이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 영광에서 나셔갖고 어렵게 공부해서 이렇게 대각을 이루어가지고 온불기 만들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나가면 주세성자, 주세불 이 얘기가 맞거든요. 대종사님의 그 원 목적은 주세성자로 먼저 오셔가지고 일체생형 제도에서 낙원을 건설하는 그 경륜을 가지고 세상에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그 기제에 당신이 먼저 주세성자가 돼야지. 그래서 주세불 이렇게 한다는 뿐이다. 무량법문 법륜부전 풀륜이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술에도 굴리지 않고 놔두면 부식돼요. 못 써요. 이게 오히려 굴림으로써 시간을 길게 갈 수가 있지 귀하다고 보배스럽다고 가만히 멈춰서게 하면은 그 차는 그 술에는 멀지 않아서 부식을 하게 된다. 법륜도 마찬가지다. 법륜이라고 할지라도 놔둬버리면 안 된다. 새롭게 굴려야지. 새로운 방향으로 굴려야지.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되든 여타 법이 됐든 간에 그것을 다시 굴릴 수 있는 책임을 결국 대종사님께서는 지고 나오셨다. 그래서 불일종이 부처님 날 거듭거듭 빛나겠다. 커서 빛나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처님 세상 즉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은 뭐 성자도 필요 없죠. 다 성전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신 그 시간처럼 그날처럼 거듭거듭 밝게 드러나고 있다. 인천 함대 육중동기라. 하늘 땅 모두가 다 공대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리만을 위해서 노력했어도 뭐 비를 세운다 뭐 표창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사회 국가 뭐 세계 등등 위대한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사람들이 봉대를 합니다. 그럼 하늘 봉대는 어떤 거냐?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그 사업. 그 일을 했을 때 하늘도 감동을 해서 봉대를 하게 된다. 아, 맹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장강 대이 뭐 끼냐 해야 돼. 그런 글귀가 있어요. 하늘의 장차 그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할 때는 뭐 쉽게 말해서 배가 고프게도 만들어 보고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방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든다. 그런 뒤에는 큰 임무를 맡겨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한다. 그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이 낸 사람은 하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인간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또는 부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좌지우지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면은 인과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앞날이 평탄할 수는 없다. 또 역사라는 그 책에 한번 실리게 되면 그 어떻게 닦습니까? 육중동이나 육도중생이 다 돌아간다. 함께 돌아간다고 말이지. 그냥 낱낱이 내가 먼저 가고 너는 뒤에 오고 저쪽 사람은 나중에 오고 이게 아니요. 함께 가, 함께, 함께. 육도중생이 함께 간다고 말이지.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일체 생명에게 함께 돌아갈 곳이 이 세상이요, 이 진리요, 이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수궁삼재 횡병심은 수궁이란 말은 높낮이죠.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현상으로 볼 때 그러죠. 하여간 높이로 높이로 낮기로 해서 끝까지 단 말이에요. 또 횡변은 쉽게 말해 동서남 동서 이게 남북이 수궁이라고 하면 횡변은 동서다 그러죠. 그래서 우주 전체 시방삼계 그 말이죠. 시방삼계라고 말이죠. 욕계세계 무색계의 시방세계 우루지택 이루지매이라 비와 이슬의 혜택 아무리 만물이 자라고 싶어도 비가 다시 물이 없으면 못 자라죠. 어떻게 자랍니까? 아무리 만물이 밝고 싶어도 이룰이 없으면 어떻게 밝혀집니까? 이와 같이 우루의 은택이요 이룰의 밝음을 분명히 대용사께서는 놔두셨다. 무병공덕 표의사덕이라 이 한량 없는 공덕 다시 말해 가시 없는 공덕 가장자리가 없는 그 공덕 표의사석 이 돌에 표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 성비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말이죠. 영천영지 무항무궁이라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사모하고 우러려서 다함이 없으리라. 온 인류가 받드는 주세성자 하늘이 내놓으신 주세성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는 주세성자 우리들이 유해상에 인연 맺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건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원기 100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사람은 큰 인연임을 스스로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예, 불도사리 꼭 돼야겠습니다. 재물재생이라는 얘기를 과거 예, 현인들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성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릇 사람은 모름지기 성형과 같이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범부라고 중생이라고 자기 비하를 하지 말아라. 왜 자기를 낮춥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뭐 큰 죄를 짓고 삽니까? 아니면 누구를 속이고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부양을 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공덕을 끼쳐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 형편대로 공덕을 끼치고 아 그렇게 살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뚱그름을 잡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인같이 하는 걸 자기 임무로 삼아라. 나도 성인이다. 나도 불부살이다.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내면에 굳혀라 하고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성인 유익이 내 스스로 성인이 된다고 성인이 된다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서 마음을 굳게 가져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은 고상하고 자신은 비천하다고 보아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고 얘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하다. 뭐 신분제도가 분명했을 때는 나는 하인이다. 나는 노비다. 위대한 사람. 주인이죠. 뭐 영감이니 대감이니 해서 벼슬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갖춰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내 마음만은 나도 서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타고난 성품은 사람마다 다 같음을 모르는 것이니 어찌 성인처럼 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인, 성인. 재불재성 아닙니까? 재불재성? 성인이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면 얼마든지 성현 불보살 될 수가 있다. 수심결 2장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참부처고 자기 성품이 참법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심시불 심시불 성시법이라는 그러니까 불법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다.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성품에 바로 불과 법이 들어있다. 내재되어 있다.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성인입니다. 모든 성인의 미로 성인이라야 이 법을 내고 성인이라야 법을 사라고 성인이라야 법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또 욕구부로 돼 불관기심이다. 아, 부처를 가고 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시고 어디 가면 성인이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지 정말로 내 안에 성품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불과 법이 여기에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성품 밖에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부처를 구하되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만일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 성품 밖에 법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을 타파를 해야 정말로 심시불 성시법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화계 편의 가음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염계 주선의 이제 주렴계죠. 주렴계가 이야기하기를 성희천 현희성 사희현. 성인은 하늘이 돼. 하늘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하면 하늘지를 깨우쳐서 하늘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여지느냐 하는 것을 채로 삼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성인요 부처라고 그래서 가만 공부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놔두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더 한다고. 우리보다 훨씬 더. 또 현이성. 현이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성인을 바라보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이현 선비는 결국 현인이 되기 위해서 역시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버티면 서이사라. 보통 서민들, 우리들 서민들은 선비를 바라보고 희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을 해놓은 것뿐이지만 일초직입 열애도 있잖아요. 일초직입 성인이도 있다. 한 번 뛰어서 올라서 부처가 되는 수도 있고 한 번 뛰어 올라서 성인이 되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결코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세를 낮추지 말아라. 뭐 낮추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윤, 안연, 이윤은 탕년금의 그 어진 신하고 역시 안연은 공자님의 그 수제자이라. 그럼 이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 임금이 연임금, 순임금이 되지 못한 것, 즉 용임금 같이 순임금 같은 그러한 성자의 그 임금이 되지 못한 것을 아주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다. 그렇게 해서 한 사내가 그 겉을 얻지 못하면 저자의 종아리를 맞는 것 같이 여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임금이 요순처럼 훌륭해야 성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 사내한테 종아리 맞는 것처럼 아주 부끄럽게 여긴 사람이고 또 아내는 불철로 불이가 했다 말이죠. 이 사람에게 화난 것을 저 사람이 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새 이야기를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는데 그것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풀지를 않았다. 다시 말해 갑질을 아니했다. 삼월불이니라 이나이가 쉽습니까? 그런데 아녀는 최소한도 석 달은 그 인을 어기지 않고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뜻한 바를 뜻하고 지 이윤지 소지 이웃이 뜻을 펼친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아야 하고 학 아닌지 수학이다. 이금이 물었거든요. 공자님에게 당신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로 배우기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면 한 사람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단명을 했다. 72년 또 열 제자, 10대 제자, 뭐 3천 대중 이렇게 거느리고 공부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호학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면 한 사람을 꼽았던 거죠. 과지 선언 급시켜니라. 그러니까 따라가면 현인이 되고 그러니까 아년이 배운 바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고 또 현인이 되고 따르지 못하여도 또한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년이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성인이 되지만 설사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아름다운 이름, 영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인이라는 얘기를 이제 소학예편에 예, 이야기를 했다. 조상집에 보면은 이제 석두 화상이 차라리 영가죠. 영가 영급 차라리 영급을 침륜할진정 영급을 그냥 저 하층에서 살진정 마침내 모든 성인에게 출리해 주기를 구하지 않느니라. 내가 차라리 악의 축생 지옥의 세계에서 살지라도 모든 성인이 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아쉬운 소리는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냐? 내 능력으로 내가 진급을 하고 내가 그런 세계에서 뛰쳐나와야지 누가 건져준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공부가 있어야 자기 힘으로 튀어나오지 그렇지 않냐고 남에 의해서 남의 구제에 의해서 자기가 악도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출리 나오고 거기서 여의기를 바라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출리를 하겠다. 주신부에 보면은 시방제불, 시방의 모든 부처님, 또 하나의 작은 중생 10년 가운데 생각마다 정각을 이루고 법률을 굴리도록 하지만 중생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말이죠. 누구든지 다 깨닫도록 법률을 굴리도록 해놨건만 중생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방편의 길은 이렇게 펼쳐놨다. 방편의 길은 펼쳐놨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를 않고 다시 한번 따라가지도 않더라. 분향어록에 보면 금강의 지인을 가지고 모든 부처의 심등을 전할지니라. 금강지인, 내 본래에 갖추고 있는 그 지혜 광명이죠. 원래 가졌던 지혜 광명. 닦아서 밝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광면 그걸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심등을 전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등불, 마음의 등불, 지혜의 등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분명히 그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부처님 법을 전해라. 사실 이게 자등명이죠. 자기 등불을 하는, 자기 등불, 자기 등불 켜놓고 어두울 때 가야 한다. 남의 등불 따라가다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등불 다 켜가지고 가면은 얼마든지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가 있다. 송하기를 불성이 심중제하니 부처 성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으니 낙심수 사정하라. 깊은 절에 가서 어디 산꼭대기 가서 찾으려고 말하라. 약이 원리가 하면 만일에 둥근 진리를 깨닫는다. 둥근은 그 진리를 깨닫는다. 사실은 무관 즉 인성이다. 가림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루어. 가려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깨닫고 저 사람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 깨닫고 이 사람은 원불교 신자니까 깨닫고 이 사람은 비신자니까 못 깨닫고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지혜 광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되어 있다. 불조는 무화사이니 부처는 화려한 절집이 없고 화려하게 꾸민 절집이 없어요. 성현 비골계라. 성현도 대골처럼 큰데 없다네. 성인이라고 해서 큰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저 절에 사는 게 아니다. 성균관 대성전을 가보니 이제 그 이제 입회에다 모시고 있는데 아 거기에 공자님이 계시고 뭐 다른 현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또 우리나라 유명한 절들에 아 부처님 여기 계시다 그렇게 생각은 안 씁니다. 만일 마음 알고 성품 회복하면 약지심 복성하면 내 마음 내가 알아. 내 성품 내가 회복해라. 그러니까 수심 복성이죠. 이게 수심복성입니다. 마음을 어쨌든 닦아야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성품 역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물론 대승근기나 생이지전 분들은 뭐 당나가 필요 없죠. 부처님의 법문이나 성인들의 얘기 필요 없이 바로 복성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결국 마음 닦아야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성품의 귀복을 할 수가 있다. 일보 부령이라 한 걸음 옮기지 않고 맞으리라. 성현을 맞아요. 한 걸음 옮기지 않냐고. 말 한마디 아니하고 눈 한번 감당하지 않냐고 귀 한번 열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성현과 맞이할 수 없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나.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씨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얼마 전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큰 사고를 냈는데 왜 자신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해서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전날 부인과 자녀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퉁명스럽게 차려주는 아침상을 수저도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속이 상한 상태로 출근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데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자동차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짜증스럽거나 격한 감정상태 대화가 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격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웬만한 일은 빨리 무시하는 것이 좋겠고 흥분한 상태라면 힘들겠지만 잠시 차를 세우고 여유를 둔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멋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Yeah. Yeah.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a.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신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0: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환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And do it like that. And do it like this.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9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형상 없는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는 데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세에 그 사사로운 욕심을 잃을 수는 있으나 수양이 어두워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타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래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결이 달라져 놀라고 있는 요 며칠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해서 입추도 절기 노릇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이제 가을이 머지않았구나 싶기도 합니다. 중앙총부 공회당 옆 여름꽃 참나리도 이제 곧 시들겠구나 싶어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 안에서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몸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서품 11장입니다. 방언일이 중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더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맞기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

도를 이루는 것이 밥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는 대종사님 말씀. 평생에 걸쳐 깨우쳐야 할 화두인 듯합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션 하크니스의 기타 연주, 핑거스타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주 평온한 멜로디죠. Coming Home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지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경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면 대충하기 쉽지만 나의 일이라고 여기면 그 일에 공들이며 성공시키려 온갖 애를 쓰기 마련이죠. 이처럼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 가운데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일이 있는 건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인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나가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손님의 마음으로 성의 없고 대접만 받으며 일에 등한시한다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엇을 하든 매사에 주인의 마음으로 공들이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 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군 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나란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4장 좌선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64장 정신수양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여쭙기를 저는 마침 계룡산 안에 살고 있어와 산 안에 있는 여러 교회의 인물들과 많이 담화하게 되옵는 바 그들이 항상 각자의 교리를 자랑하며 말마다 도덕을 일컬어오나 아직도 그 뜻에 밝은 해답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대종사께서 그 도덕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제 도덕을 알고자 하니 그 마음이 기특하나 도덕이라 하면 그 범위가 심히 넓어서 짧은 시간에 가히 다 설명할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이 공부를 시작하여 상당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점차로 알게 될 것이나 이제 그 궁금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우선 도덕의 제목만을 대강 해석해 줄 터이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는 것이며 인도 가운데도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도의 이치가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조목은 심이 많아서 가히 수로서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도 가운데 우선 인도 하나만 들어 말하여도 저 육신이 행하는 도로에 서니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큰 길, 작은 길이 서로 연락하여 산과 물과 들과 마을에 천만 갈래로 뻗어나간 수가 한이 없는 것 같이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어느 세상을 막론하고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니라.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상하 사이에는 상하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붕우 사이에는 붕우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동포 사이에는 동포의 행할 바 길이 있으며 그와 같이 사사물물을 접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나니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곧 도를 모르는 사람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2.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의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의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의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부모 사이의 도를 행하면 부모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의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의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물을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인도품 1장과 2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참다운 도덕은 김희진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8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해주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용한 감옥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나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 49. 말씀하시기를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나니라. 50. 말씀하시기를 곱장리 빚을 내어 1푼이나 남는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줄은 알면서도 공중의 소유를 축내어 제 가족 몇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더 크게 어리석은 줄 아는 이는 적음이여. 몇 대 종자로 몇 섬 곡출을 얻는 것이 농사인 줄은 알면서도 적은 공덕이라도 공도에 지으면 몇십 배의 큰 복이 돌아오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 줄을 아는 이는 적으니 어찌 참다운 이해를 안다 하리요. 51. 김홍철이 묻기를 공을 위하여 상극의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어떻게 되나이까? 답하시기를 사적으로 상극의 과보는 면할 수 없으나 그 일로 인하여 공중에 큰 공덕이 되었다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크게 진급이 되므로 그 과가 경하게 받아지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인과가 무서워서 옳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만 못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원리편 48장에서 5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7장 인과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58. 대산종사 염불십송을 내리시니 첫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삼계업장이 소멸하여 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둘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지방세계가 청정하여 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셋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임의 망량이 항복하여 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넷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육군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혜 광명이 발하여 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다섯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재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 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여섯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하게 하여 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일곱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겁의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여 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여덟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삼계 진루가 다 사라지고 심월만 홀로 빛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암이 다불. 아홉째, 이 염불의 인연으로 삼계의 유주 무주 고원을 다 천도하게 하여지이다.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60. 대산종사. 기원문을 지으시니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은자 김대건은 정심재계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성인은 만물을 다 호념하여 화지육지하시나니 불제자 김대거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삼세 제불제성님과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통하여 천지인 삼재에 합일할 수 있도록 큰 광명과 위력을 내려주시와 도명덕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6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공부할 때는 어느 한 방면에 능한 바를 다 쏟지 말고 감추어 둘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원평에서 약을 캐며 기도할 때 신령스러운 문구가 솟아나 글을 써보니 과거의 문장가보다 못할 바가 없고 중앙총부에서 붓글씨를 써보니 옛 명필보다 못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때 한 생각 돌려 글문을 닫고 붓을 던져 쓰지 않았나니 내가 잘하는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축하였기에 뒷날 대종경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솟았느니라. 62. 대산종사 3대 불공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불석신령불공이니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을 위하여 신령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불공이요. 둘째는 금욕난행불공이니 재생명리의 세상 낙을 이 공부 이 사업하는 데 돌려 큰 정진과 적공으로 고통마저도 참고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불공이요. 셋째는 희사만행불공이니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정신, 육신, 물질로 기쁘게 무념무상의 보시를 하는 불공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7세에 지금 대종사님 뵀잖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해버려요.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뭐 하는가 하면 익산역 있잖아요. 지금 그 익산역에서 뭔가 하면 전주여관이라고 하는 속박업을 해요. 전주여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속박업을 하거든요. 그 속박업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대종상 나왔죠? 앞에요.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외 출석한다. 선언에 온다. 발심이 전에 나갔고 하니 이 시간을 내가 이니와에게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전주 여관을 하자면, 여관 속박업을 하자면은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하겠죠. 물론. 하고는요. 돈을 벌어요. 벌면서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말이죠. 열 다니니까 이제 이 지금 이장이 그렇게 지금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여관 속박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와서 열심히 이제 그걸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교단과 세상의 그 미래와 장래에 대한 예언들을 쏟아내는 거요. 이제 영통을 해가지고 쏟아내니까는 그것을 정산용사님이 탁탁탁탁탁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요. 옆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쏟아내지.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 쏟아내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돈도 이제 법니다.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익산 시에 이제 여관을 운영했잖아요. 그 여관을 운영을 하니까 그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1050평, 1050평이에요. 1050평. 동산동. 동산동에 1050평을 매입을 해요. 1050평을 이제 숙박업, 이제 전주여관 해갖고 이제 벌어가지고 그 매입을 해가지고 300평을 교단에다가 희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50평 중 300평을 희사를 하는 거예요. 그 300평의 희사가 지금 뭔가 하면요. 동산선언. 예전에는 선언이었죠. 지금은 뭐로 운영됩니까? 수도원, 동산수도원. 그 지금요. 우리 교무님들이 100명 삽니다. 여자 교무님들이요. 동산수도원에 지금요. 그 대지가 그 동산동 그 큰 일대가 다 지금 원벌교 땅이거든요. 그것을 말이죠. 이 어른이 최수 이 인이와 이 어른이 말입니다. 매입을 해갖고 교단에다 희사한 부지에다가 그 기관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마동 거기다가 300평을 가옥하고 이제 구입을 해요. 300평을. 300평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300평에 집 다섯 채 해갖고 300평을 뭔가 하면요. 교단에다 또 희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지금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요. 지금 익산교당. 아, 이제 이리교당. 예, 이리교당. 자, 그러면 이리교당이 지금 뭐가 있으면 교구청 아닙니까? 그가 마동이에요. 그걸 해갖고 이분이 이분이 지금 희사한 대지에다가 뭔가 하면 첫 이리 교당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초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분이 그 이제 이니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그래서 원기 그 뒤에요. 원기 78년. 원기 78년 제1대 성업봉찬대회 시에 제가 교도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정식 생전에 정식 법강 항마위에 성급하는 거예요. 제가 교도로서는 최초로 정식 법강 항마위 공부 성적을 사정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복강 항마에 그 이제 성급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최초로 제 이제 우리
이분이 뭡니다. 우리 제가교도로서 생전에 법강 항마의 그 법의를 받은 분이 이 어른이 우리 교단의 최초의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법강 항마의 하면 그 뒤에요. 1963년. 그게 지금 아까 63년에 지금까지 살았었다 그랬죠? 63년까지 살았다. 63년 이제 원기로는 48년입니다. 3월 11일에 열반하세요. 3월 11일에 열반을 하세요. 3월 11일에 그 열반을 하시니까 원기 76년 네. 응기 76년 뭐 열반 후에 한 이게 뭔가면요 상당히 지났죠. 한 20년 지났죠. 20-30년 지났단 말이죠. 그 20-30년 지난 그 이후에 정식 출가의로 추존돼요. 출가의로 추존이 돼요. 제가로서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분이 뭔가면 이 인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타 비명할 때 이런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교문 통달에 중성 공해라. 그 말씀 드렸죠? 예. 교문을 통달, 활짝 열었다 이 말이죠. 여니까는 중성, 무성인이 공해, 같이 모인다. 이렇게 써야지. 머리 중자 아닙니까? 중, 무성인이 함께 회 모인다. 그 우리 해상은요 어떤 해상인가 하면요 중성이 공회하는 해상이에요. 무성인들이 같이 모여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전장에 어떤 성인들이 오시는가 모르겠네. 모르잖아요. 아니요 옥타님도 지금 한가락 하셨어요. 전장에 다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이 무성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해상이 됐다. 그 해상에서 그런 해상을 우리는 뭔가 하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인이와 이 은이와 이 이분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뭔가 뭐, 아, 그렇구나. 이분도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성공회하는 해상을 교문통달하여 중성공회라 정산종사님께서 우리 해상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해 줬거든요. 무성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해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지금 인이화다. 이제 이 인이화 이어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그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분에게 그 이제 물을 것을 있으니 이제 물어보라 지금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인이와 이 교도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물었어요? 예, 뭘 가르치냐? 그 뭘 가르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지금 그랬죠? 자,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도 되는 이치를 가르친다. 일체 유심조. 이게 뭡니까? 일체. 모두가 이 말이죠. 모두가.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걸 지금 일체 유심조에 대한 것을 또 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일체 유심조가 이제 불교에서 사실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이 지금 이제 일체 유심조가요. 그 이제 이게 일체 유심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하엄경 사상의 핵심이에요. 하엄경. 함경이 어떤 경입니까? 불교에서요. 굉장히 수준이 아주 높은 경입니다. 함경이요.
자, 부처님께서 견명성 오도하셨죠? 오도하시고 어디 가면 그 지금 오비구에게 가셔가지고 최초법을 설하시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그 지금 발자가 아니라 녹야원을 녹야원을 가셨잖아요.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설하신 법이 제가 그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뭔 법을 설했다 그랬죠? 하음시 하음경을 처음에 설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하음경의 도리가 굉장히 고준한 도리거든요. 그게 못 알아듣잖아요. 하루 동안을 하음시를 설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는 다음에 바꿨다 그랬죠, 내용을. 아니, 제가 강의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하는 강의를 못 알아들으면은요, 제가 수준을 낮춘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수준을 제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대지 그렇게 이제 함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만요 아함시 아함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아함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제가요? 아 이거 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라니가 뭡니까? 다라니 주문을 외우면은 복 받는다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혹하잖아요. 그게 이제 암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 끝나고 방등.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지혜가 높아지고 잘 알아들으니까 뭐로 가는 건 반야시 세 번째 네 번째냐 반야시 그때 반야경을 개통을 21년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설한 것이 뭔가 하면 하음천태. 이게 이제 처음에 하음경을 설해갖고 못 알아들으니까는 하음경을 안 설하고는 지금 저쪽 아음으로 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게 지금 하음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부처님의 교리에 고준화된 내용이 뭔가 하면 하음하고 천태경.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음경에 담겨져 있는 하음경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면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음경 다 얘기해 줍니다. 하음경이 이것만 알면은요. 하음경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 뭔가 하면 그것이 일체 유심조.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다. 마음이 들어갖고 모든 걸 다 지어내는 거요. 이 핵심 사상이 하음경의 사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태종사님께서 이 인희화에게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인희화의 지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겠죠? 그냥 우리는 일체 유심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이 사상, 이것이 말이죠. 하음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 핵심 사상을 인희화가 이렇게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자, 이런 이제 지금 이제 경지를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가르치고 한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체 유심조를 알고 나면은 뭘 되는가 하면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치도 알게 된다. 그러셨죠? 불생불멸. 불생불멸이 뭡니까? 진리의 채자리죠. 그렇죠? 불생불멸. 진리의 채자리는 불생불멸이에요. 또, 인과봉은 뭡니까? 용자리죠. 진리의 용자리요. 그래서 이런 쌍 진리의 핵심이 뭔가면요. 불생불멸 인과봉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게 되는 거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일체 유심조를 알게 되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지금 하시거든요. 이제 인희화에게 지금 이제 첫 질문에 지금 이제 하시는 그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하시는데.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 하나하나 찾아보면 더 많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을 잘 섭취하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생기와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나쁜 일은 미리미리 잘 피하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활기찬 순간만 가득하길 기도해 볼까요? 8월 11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I think you need a dose.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전해드렸어요. 그 종류도 다양하고 효능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바로 비타민이잖아요. 요즘은 뭐 A면 A, B면 B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확인하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건강을 잘 챙기는 것처럼 마음도 또 일상도 잘 챙기셔서 탄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건강하게 함께 해볼게요. 2부에는 신청곡 아재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듣고 싶은 노래들 묶어서 여러분의 리스트, 플레이리스트들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 저희가 새곡 생하니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7시 30분 전까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번호 6208님께서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종합비타민은 식후에 꼭 챙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둘 먹는 약이 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연아 씨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새 또 정보가 진짜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뭐 의사분들 약사분들이 막 이 그 SNS 상에서 막 또 굉장히 친절하게 이 약은 어디에 좋다, 저 약은 어디에 좋다 막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만 들으면 약마다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 둘씩 늘리다 보니까 약이 진짜 엄청 많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요즘에는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어떤 좋은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진짜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사마 아빠님, 비타민 안 먹어도 돼요. 매일 아침 비타민 충전하는데요. 오늘도 하루 비타민 충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엘리사마 아빠님, 오늘도 특가정 비타민 풀 충전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3669 뒷번호 주시는 분, 연아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더웠던 여름 이제 좀 꺾이나 봐요. 아침 공기가 상쾌하네요. 마치 연아 씨처럼요? 라고. 무슨 그런 말씀을. 정말 감사해요. 네. 아니, 진짜 입추 매직이 이루어졌나 보다. 절개 매직이 이루어졌나 보다 싶기는 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입추 싹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싹 꺾였잖아요. 우와. 진짜 귀뚜라미가 저 멀리서 뭔가 기운을 몰면서 다가오고 있나 봐요. 김태우, 메아리, 인피니트의 추격자 두 곡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태호의 메아리, 인피니트의 추격자 함께 했고요. 7시 16분 55초 지나고 있어요. 7189님께서 늘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8월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7월 말 8월 초가 진짜 제일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간이 좀 길게 약간 사람이 늘어지듯이 시간도 좀 늘어지게 가는 느낌 드는 거 아닐까요? 근데 또 이제 8월 지나고 추석 지나고 나면 올해 다 끝났다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르게 지나갈걸요? 7189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 감사할 순간들, 행복과 감사는 무엇인지 특가정에 오늘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4부에 또 함께 해볼게요. 이지의 노래 듣고 옵니다. 아이씨. 헤이, 헤이, 헤이!

H.I.C. 썬더러박의 페스티벌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룰라 즐거운 사랑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시작됐고요. 2부 첫 곡은 도영 내가 됐으면 해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신청곡 왔죠. 오늘도 우리 특가정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는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이죠.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말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곧 다가올 말복을 대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가득 채워주는 나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날을 맞이하면 나의 그 복날에 즐겨먹는 음식 얘기만 했지 생각해보면 그런 영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거나 내 마음을 위로해줄 때 먹는 나만의 소울푸드는 사실 또 따로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지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예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방송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젠 더 열심히 들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예원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대구의 김진홍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절이 바뀌는 아침이네요. 좋은 계절 가을 운동할 수 있는 가을이 오고 있네요. 제가 사계절 중 가장 좋아하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날은 선선하고 하늘은 높고 풍경은 아름답고 맛있는 건 잔뜩 나오는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여러분의 신청곡도 더 전해드릴게요. 권은비예요. 언더워터.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쑥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문드로 고객님께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기다리며 가을 노래들을 선곡해봤어요 라며 보내주신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바이브 가을 타나바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드로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야, 가을 노래 잔뜩 들으니까 진짜 가을 온 것 같은,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물씬 드는데요. 문드로님이 골라주신 노래로 오늘 신청곡 왓짜염 가득 채워봤습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바이브 가을 타나봐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화요일 잠시 후 3부에는 여러분과 신나게 수다 떨어 볼게요. 나의 소울푸드는 무엇인지 양손 가득 들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다비치 타임캡슐 듣고 3부로 건너오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SK, 삼성, 엠코, 서남권의 896조 원 투자, 광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부상. 이 핫한 뉴스만큼 광주의 큰 이슈는 첨단삼지구 A6블록 제1풍경채.
4: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감분양,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8월 놓치지 마세요. 문의 1644-2344 제1건설.
5: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6: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5: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6: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길 1형.
5: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7: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8: 무더운 여름철 마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버히트라고 하는 것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냉각수가 끓어넘치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팬벨트의 장력이 느슨해서 워터펌프의 구동이 원활치 않아 냉각수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썸머스타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 또 라디에이터가 막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냉각수 온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주행을 하면 온도계 지침이 떨어지고 정차하면 다시 상승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엔진 과열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을 찾아 차를 세운 다음 시동을 끄지 말고 본넷을 열어 엔진을 식히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냉각수 캡을 열면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9: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서문탁 3위인곡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가 시작됐고요.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여러분과 부담 없이 가볍게 신나게 시시콜콜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정 반상회 TMI 뜨전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복을 조금 앞두고 내 영혼까지 배부르게 채워주는 나만의 소울푸드가 뭔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마음이 헛헛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 아, 난 이것만 먹으면 좀 뭐 몸이 낫는다든지 혹은 위안이 된다든지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나만의 추억의 음식 같은 것들. 저희 엄마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는 된장국을 드시고 약간 내 몸이 허해졌다 싶을 때는 삼계탕을 드시거든요. 그런 나만의 음식들이 하나쯤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 영혼까지 배부르게 채워주는 나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지 오늘도 저희와 얘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방송에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오픈하겠습니다. 샤이니에요. 스탠바이 미.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이번 주 금요일이면 벌써 말복이네. 그래, 삼복더위가 더위 중에 제일이라더니 초복이랑 중복에는 그렇게 덥다가 아우 그래도 이제는 한풀 꺾여서 참 다행이다, 그치?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여름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보내야 하니까 말이야. 다들 생각하는 뻔한 보양식 있지, 그런 거 말고 이 마음까지 꽉 채워주는 나만의 음식은 뭔지 우리 그 얘기나 좀 해보자고. 이왕이면 이번 말복에 챙겨 먹기 좋은 걸로다가 얘기하면 진짜 좋겠다. 자, 그럼 여기 커피 한 잔씩들 들면서 이걸 먹으면 나는 속부터 아주 그냥 든든하다 하는 나만의 소울푸드, 자기들만의 소울푸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바로 좀 알려줘. 그래서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볼래?

태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선주, 조기찬, 소중한 너, 박재정, 너라는 위로, 모모랜드, 나는 너 좋아 듣고 왔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나만의 소울푸드, 나를 위로해주는 음식은 어떤 건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 먹으면 나는 속부터 아주 든든해진다. 나의 마음까지 정말 위로해준다는 여러분의 소울푸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 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소금 피처링 10cm예요. 위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정부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와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양해가...
4: 첨단삼지구 제일 풍경채 꽉 잡아야겠는데? 첨단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니까.
5: 첨단삼지구 A6블럭 제일 풍경채 8월 오픈 예정. 문의 1644-2344 제일건설.
6: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7: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6: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7: 댄잎 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 숙기 1협.
6: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0: WBS.
1: Wow, good morning, 축처지.

0: 아입니다.
1: 예.
2: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스.

뷰티 핸섬 너를 좋아하니까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특가정만상회 TMI 대잔치 영혼까지 가득 채워주는 나만의 소울푸드에 대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7315님께서 저의 소울푸드는 떡볶이입니다. 아! 너무 맛있죠. 이런 날 떡볶이를 먹어야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떡볶이, 튀김, 순대, 떡, 튀순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또 어묵까지 딱 하면 정말 완벽하죠. 이렇게 먹으면서 또 국물로 한번 싹 씻어줘야 또 깔끔하니 너무 맛있죠. 여기서 또 떡볶이가 종류도 진짜 많고 그래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7912님 저의 소울푸드는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이에요. 저희 가족은 여름마다 여수에 가서 힐링도 하고 꼭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을 먹으러 가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라고. 어머 진짜요? 오늘 진짜 힐링하러 가시는 날이군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1583님 연아씨 얘기 듣고 나의 소울푸드는 뭐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큰 전복을 사서 몇 마리는 회로 먹고 나머지는 전복죽을 쏴서 먹어요. 그게 유일하게 나에게 주는 보양식이에요 해주셨어요. 123 아빠님 제 최애 소울푸드 시래기 된장국. 애기 열무나 애기 얼갈이로 만든 된장국. 아무 반찬 필요 없이 김치 하나에 고추장만 있으면 에너지 풀 충전이죠. 먹고 싶다 하시면서 진짜 소울푸드로 가득한 밥상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야 진짜 맛있겠네요. 0614님 저의 소울푸드는 엄니가 해주셨던 삼계탕입니다. 말복 때 꼭 식구들 건강을 위해 해주셨던 삼계탕. 엄마의 그 맛 다시 느끼고 맛보고 싶네요. 0515 뒷번호 쓰시는 분. 저 어릴 적에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고등어국 정말 먹고 싶네요. 비릴 것 같지만 채소가 잔뜩 들어가서 전혀 비리지 않고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정말 짱이랍니다. 지금은 친정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해달라고 할 수가 없네요. 힘드실까 봐서요. 이런 게 있죠. 엄마가 해줘야 맛이 나는 그런 것들. 내가 아무리 배워도 그 맛이 안 나는 요상한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박현주님 저의 소울푸드는 돼지찌개예요. 돼지고기찌개용 사서 다진 마늘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큰하게 끓여서 먹으면 속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저렇게 돼지찌개 먹을 때는 커다란 국그릇 같은 데 밥을 퍼가지고 약간 그 비비듯이 말듯이 이렇게 먹어야 너무 맛있잖아요. 오하나이오님 무생채 가득 넣은 비빔밥에 뚝배기 바글바글 끓인 청국장이요. 언제 먹어도 맛있고 뭔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너무 궁합이 딱이네요. 무생채 비빔밥에 바글바글 청국장. 그 청국장에 두부는 제발 숭덩숭덩 크게 썰어 넣어주세요. 그걸 또 이렇게 탁 퍼서 밥 비빔밥에 싹 얹어가지고 슥슥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여러분의 소울푸드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이 다 막 뜨뜻해지는 것 같고 속이 든든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 알려주신 여러분의 소울푸드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오늘 저녁이나 이번 말복 때 저는 한번 챙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에요. Nothing better.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nice.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nice. 뒷번호 5226 쓰시는 분. 오늘 아침에 유난히 출출했는데 팀장님이 법카로 간식을 쏘셨어요. 유후! 완전 럭키잖아. 뒷번호 8142 쓰시는 분. 아침 날씨가 아주 선선한 게 산책하기에 딱이네요. 아, 이 정도 날씨만 해도 좋아요.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뒷번호 7237 쓰시는 분. 내일부터 휴가 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쭉 쉬어요. 하하하. 그래서 오늘 좀 바쁘겠지만 휴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7237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박하게 웃었죠.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는 행복한 순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저까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아니죠? 오늘 화요일이죠?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세미나의 세미나, 체리블렛의 알로하오의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진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 김한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페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조성모 춘천 가는 기차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드라마나 영화에선 과거의 어떤 일이 복선이 되어서 현재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런 설정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거엔 몰랐고 현재 와서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스쳐 지나가듯 사라져버린 과거가 현재 일상 속의 작은 퍼즐이 되곤 합니다. 이러려고 그때 뭐 그랬나 싶은 일들 뭔지 아시죠? 그냥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시간은 적어도 우리 인생에선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어지고 녹아있고 숨어있고 그래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김현식 우리네 인생.